0: Sengke Chobo Namba Gungkhangzang. Tata Chiji Sengko Chukpe Lengchen Dene, Pejo Lungchen Nyingchen Lekong, Kamke Lungchen Ki, Nga Tang Nge Dupe Shulam Shibe Lengchen Dere. Delingke Lengchen Na Dende Shibe Kundre Ne, Pejo Zomba Bo Chachin, Gen Pinso Chashi Lahi. Gen Pinso Chashi Lahne, Durab Kongme Loram Ngapju Na, Pejo Shiga Zero Kuchungshi. Shiga Zero Saku, Gewu Loja Tang, Pejo Lopchen Jene Lopta Shin. 치수 사쿠 롱진토 게겐치 샤리나 젤로 치톤 구자 자주 자지 로니즈 좀리 사좀타 이주 좀리 소지 차리라 주시 콘게 잠출라 침바웨 변종타 조모랑메 답르니 슈촐 고주 담리 푼소 자시지 고주 담리 쇼지 소휴 나지수 자용 장뉴 미리 좀리 사좀치 따초 자가양 통요휴 데링 Pejong Lungchen Nyingchen Lekun Kamke Lungchen Che Nga Tang Nge Jube Shulam Shibe Lengchen Na Jekab Che Rinpa Tangpo Zomba Po Zhongke Zomba Po Tungso Che Choma Pejia Yiri Nye Che Zomba Po Jayong Changyong Meri Zomri Sarzom Che Tacho Chaga Top Nyong Keng Gen Pinso Chashi La Denshi Che De Kong Tomar Lopchan Jinpa Ni Rimshin Zomri Sarzom Tang Chapshung Zomri Sarzom Che Lampur Shubbe Leu Le Lopling Gatsa Nang Ke Shidu Che Chowa Tang Naso thala phabdu je zomri satsong kor chi ngotsa tamju kor shuju yinbi chi ji senpara gasi shu.
1: Ngare ngane shi na chunju ne zomri la ta gabiyo. Didi ne zomri tome doshi di horba. Tengze ngantu jangya da ganga jikso su gabuchi ya da da ya di di tangi zomri shi ji resha. Di kuju hasu kumarwa. Ta tanda teltu tamba en tingde sire dunga. Ene tingre ngone shene, ta ngantzu lupzen kagukuri, lupzen naga menta yorwa, naga menta ngantzu ta kasa zomge ta tine yigi lamne shene, ene ngantzu zomri loya ye yi neri, puyi yi neri, talam yi nerwa, o tingde cheche nyema ngantzu titi tamba yin yi sa yomarwa, o jitan ye yi de puyi rwa, o tiri, ta sungde ne ziri ngantzu rwa, nyema ta lupzen chungne gala, jeptane ganga gabur chigduwa ande tiri gri gri lutse digel du cheche gabur jiye ane re ta thala du su so so ya gen le che en samlu den du sa ba ara sinju ne ga ane yigi ni ge yi gi ne de phi yi ne de ni ja ge di de la ta ta ya ta thang ne che ya di ga bu shi bu du ga ane ta thanda du su chi de chi du sa ba lo ye gen ga la ka da ta ji bu na she ge ga ng di ra ba la lo ane be di zum li di la ga da ri che 베디 지리디에 녜 샤샤 샤네 어 자가 어 머리 룸티네 가 베디 지리 줄이 두스 그매 어디 제제 다 딘데 간에 지다네 머리 룸티 레나 람사디 레 람상 간 주마심데 쳬그 마르와 다 자자 사로도 디다 방그레 엔티데 좀리 고라 가타르 쳬제 에딘데 시 샤도 안데 엔시디 게 샤제 에딘데 시 쟁제 딘데 유디도 바미 랍타나라네 시제 어 인데 지구요 다 가서 뒤리 다 뒤샤게 딘데 마레 디디 간도 딘데 에 롭정 코르포 지부 딘데 요 마레 세시에 토비 딘데 요 마르와 에 룹젠 나가 가가가 야고 차비네 배진가 좀리 대야 주제 시부 등고 마레 그래봐 다 대인 인디도 바 지네 다 디미 현재지리 지네 다 소소 체제네 체나 장단디 베디 딘데 주면서 다다다 nga chinju ne be chile le shu sa sha ta de ka se de chinju ne chile le shu jo yin de de ya de di de ang ti ti te de sha ang lo de yin ba ne di gan de sha e ti ge ka ka lo ar be de de ya ki la fe ya ta de na lo tu chu ya ku ki na lo chu ya ang ti da ga se de u da ga se ta ki ye mi ching de yo wa chi ji de ya de de she she si gi de e shu go nga be de ge de ni lo ta le ji da ta ki ye ki ga tuku nangri, tati peti khora gyuna angsi khora maari samsa kungu yobda o gongcha nga tinte tene le khe singwa re surdu piyu shaache te tene le khe mewe sada tachu gri khancha gila thone le thoma chu tonta nade o tu pii gri e nge lendu cheche kishe ya tinte chika chiro ya gozo sheshe kya ute gri o ta tuk cheche nga chungdu ne tabi khancha zumri de gabwe shibu yote le tuk cheche yongpin jene sha ta labda tuyen todu zamba ane zumri tibri ta jidu ngantho ya zum tumri ta tisha ngang si ma re tisha ngang tu tumri tinye shibu chor ba ya ta du si mi chi yong ne shen da nyung nyung re te le ne le ngang tu nye ma sa tu na ta mangu shibu cha ba re a ta shi ta nye sha re ka yu tse shi ta ki siya si nye me o ta ti ya ka chir ba ta ke chung ba ta ngang tu ngang ne shen na pe ti tum ti so se tum ti pe ti 옛날에 빠르게 둠다 이제 시부가 좀 아뭐 항상이야래 이제 귀둠이야 지단 야요를 요말 디샤니 얘기를 거 둠니 뜬 둠는데 다악 빠르도 이제 뒤집지다 되는데 항상 거야 이제 봐 이제 지단 거야 요말이 이 딘데데 배지 쌈해벽지리 디샤는 시 이제 말이 어 이제 먹고 이제 말이 아니 이제 진용 당만지 표정 이리 사과라 애는 얘기게 이제 좀 이제 돈이와 주물이 빠르마 줘봐 티샤지는 주물이 빠르마 이마다 티디하고 말봐 주물이 빠르마 근데 이 사고 허재를 찍든 그 유매 진짜 귀으로 여마 티디하고 말아 부르마 어디 이제 굉장히 이제 표정이리 살바네 가서 다야 망쉬지 봐 어다야 망쉬지니도 봐 이제 따뇨와 어디 이제 따제 에 디가 에 근데 디가 로라 빠베리 다 신호 로조 관계 진짜 좀 진짜 통하지도 소소 소하다 니부시부자로 소소 짜부시부로 이게 진짜 통하더라 진짜 통하니 다시 이제 간다 간다 좀 전에 간다 전체 거에 좀 봐 지지주배 지지주배 좀 진짜 제제 전체 거에 봐 시로 어디제 제제 어디제 망 제디리 미사례 사지
2: 아니
1: 일러다 이제 좀 미사례 사지 좀 제브레 에리 양과 지나로 추주로 제브레 에니 견조 제제 엔티제 개지치라 제브레 신예인데 된다디데 전에 집이가 좀 깨러와 디디럽게 소화하면서 시라지도 유수여 말와 딘데기 낭대지 이제 통동왕에 배지 통으로 다다데 다로디바 집주 자란 부디 좀 셰야민 동안 셰야민 이제 어디데시 통 앵아래 딘데지 티뉴 애디디 개인의 티 이걸 구부래 시우지 소세 제외 디르다 다고 구우제데 그지 저희라 점사지 어디데 제제 사과라 딱 방과 디데 다 다와직드네 사과라 거한테 구주 뒤주 민도가 어 굉장히 딘데스 구주 뒤주 민도 다 굉장히 포배지 예브리 주고 배지도 레용 예이 민도 같은 전바도 뒤에 통해 민도가 작발 그제 되네래 민도디 걸보면다 민도진데 통거와 심해 이제 통거래 라고등의 쉬는 시리 북의 낭도 럽제 낭도 있는 뒤중한도 도나치하다 가라 소설로 저 딘데 제제 뭐 도스체 고야님 다와 그제 지내래 에 요마래 에 로다서 저다 굉장히 소설 삼이야디 다 굉장히 그제 지내라 한다 딘데

0: 我这个是第一个组的来的，咱们他听着不中的，先别干的吧。他特别七十干了，中的了，明个。
1: 诶，多难些哦！体验嘛，我体验嘛，我体验这个了。哎，俺查了就不要干了，是吧？哦，体，俺们这个查了了，退了不就是不就就完事了吧？哦，体验起来累不啦？我带俺这时候在那，他，哎，今天什么的，他说是云江人家看起要的。就当他定完的呀，给拉了真的受伤就，真的就糖尿病的拿了来，这送到给拉去，他呀，你妈给我了，就拿了来你。
0: 诶，这个没事的，大路多少多少个呢？哦，
1: 这个参谋了，你怎么来？感谢有点点的都是吧？
0: 哦，
1: 那对呢，给他听他们呢，训练了，搞的就感谢有的，你感谢的，他那不多，俺就有点就修有是吧？个呢？
0: 那对，
1: 他那讲了，给他，给他个什么样的他拉的是？
0: 那对，
1: 给他个嘞，他那不多就有点子的，总的咱不的多个，他把都给他个，你这总的明白个样子，差不凶的，怎么能搞的多？
0: 那对，
1: 他给他样差不凶的呀，可多了是搞错那个了。他差不凶的。
0: 在东国家，估计科技呢，搞错了。咱这俺看这苏泊尔是那，如果国主的吧，他那谈的嘞，咱们就这个通知的，大概呢，因为他不是不中间按照中央研制联合的研制了啥参照是吧？我在第一套了，当过陈佩斯的主事贸易，他们这边吧，我他们这边第一个是陈雄通知的，当过跟这次的是南巴的，就在卢布林去。
1: 当初
0: 这个成绩给拉不长的，出息我们也的，那不晓得懂啊。但俺这后盖的嘞，我但俺这纯粹的车间，咱俺这听见人呢，在讲个纯粹要的，伢听见嘞，伢个都是人民都讲了，我们这个在跟这听的，哦，那就伢专门都在说这的。听这个了，先把个听见，那么点个，全部的，伢全部听这都全部的，这才用是啥样？哦，当初这个给。
1: 这个参见用处，这刚刚参与不进的，就是充满松啊。
0: 我做么做不来？哎，你说的就我就科技了啦，俺这这个开钱，哎，很早要了吧？对，这个开钱很早呢。哎，你中央的，咱们就这个通这个，真都安谈不的念的，念的咋吧？哎，俺这就就是人才很早猎杀的，人才很早猎杀。哎，今天这就中央了，哎，今天是大都咱们去。
1: 中央个今天，真多人给认识，哎，感觉这个啥咱们家都是现在单不的，这就反正你那啥话等个了吧？那大多嘛，咱们才就咱们吧，体育呢，永远来着啊！哎，俺一个嘞，哎，俺都是这么多青年人，就是咱们，哎，那这就给，哎，俺提了去，对不对啊？哎，人家提了去是，中央研制那个罗扎的是这个月的嘞，所以今年嘞提特别顶嘴命多啊！哎，那都是姐姐，哎，哦，姐姐，哦，姐姐。
0: 哎，啥个几个都对咱吧，有下来听嘛都是。哎，可能明五年之前，大家听的他听的起是多啊。哎，你说个可能个都是不对的话，什么听的咋办？大家听的我也蛮交不起，我都是听不赢。哎，都是听着听着，看来是呢，俺这没办，六十七嘛，这是年纪听不赢，我都是这些都不对个，同这些我都是直接。今年连你妈一年给没是年纪，俺就听不赢，我这。 哎，你这呢？这样子的，各种咱们的，各种咱们的特殊体质，哎，你爱谈过这个，爬过那个陵门啥子的？哦，我这体质，给土地拉的密码了，土地拉给哪家个去？哎，我可能老，我可能也会喜欢去，哎，你在这不的？这些被定位了，可能明确，哎，你那些人不懂得证明，但这现在是是，我现在这些人员给，在我这头部面，我现在这些蒙古籍，现在是多久用不着了？哎，你按照这个。
1: 对，人家，人家提不的，所以呢，爬过那个陵门啥，哎，修的吧，俺这提呀，蒙古籍，哎，你上交交给，左右两个，面前相对数呀，俺左右看的那嘞，第一个就是那个，第二个就是，我提了咱们的数字，都是提高的，哎，当初刚刚都是，就是那个六百千不成，偏六千不成，就是吧，俺都提两个了，但说说各地修都不多啊，说说这边两个在人不成不了吧，我今天是那啥。
0: 别像那拉瓜拉个摩的，这个要吧？人才拉瓜拉个摩的，这个刚刚就提不的，我都觉着，咱修的人家来下，可是，俺他妈主要可是做不了那么修不的，修个俺嘞，三年忙才三年的。 Siyama tabri siya. Jirna yanda nandu tamya zi ta ngoyo toku shivri. Tamya duk taba ta bat gangi haku gri, jara bata chagri. O di de che che. Ta jeblo la zubri chinye, o jitan haku kumari. Mi gaga shingi maari dira. Ta tisha, ta mi gaga rinne neze diya toru shivu chimbari. Ta gangi tamya ki jeblo la zubnye chu yueba di haku kutuwa. Jabcho minna di. O jabcho minna di, o di yueba su ime di. That's a nere, tenere, mutinere, that's a sweetie, chevate, so to me, the Ningbo, that's a tea carrying a charba, or in this, cheche, or two three.
2: Taya, Jean Yul, Kepa Yi and She, Silva Nancy. Game Pinto Tashi Lati, Chimbawe, Penjon, Zam Trubeji, Longo Dun Lati, to three patiently, Zambe, Jenny Hutum. 小莫浪面打不住你修作一把我是八九雄雨迎着本日那张月饼人类路总提过灵感跟平作扎西拉基白点的呢我没最难给培训给咱们去洗衣了的呢我拍了拍为历史时间饮食之雄
0: 다시는 들어봐. 지단게 조절체는 망체지 등중조리. 등부지 가야세는 다 왜디 체리엔데 왜디 슈뉴다 삼바천야다 슈뉴다 지중조로 봐. 어디 지든지 말해 간거 봐. 어디에 인도다 봐. 이래 동안 지단 등조리 동안 좀 보고 간게 조절다 그러자. 당연히 남네 지네래 다 그러자. 다 속 좀 신예지. 야 로얄리에제. 다 지도 냠뇨여 봐. 소스 리네 추대디어 송저 가신여 봐. 소스 지도로 독십지야디에 다 내제죠 봐. 어디 가다 간단해 볼 봐. 어디지 로좀디 많아지기도 봐. 어딘데리. 다 리네 로좀디 양아라 가신여 봐. 리네 넘버지 봐. 알레 좀 그 태녀다가 슈비네. 로좀 신여디 디레도 와. 넘버니. 다 녀마게 이제 로좀디 제나 윤종 거 봐다. 미치기 근데 제심 좀 봐. 어딘데리 좀 봐. 다 티샤가 이제 리네 로좀 사진이야. 디자 자 적으면 좋아. 디라 쪼 리네 남바지 거지. 디자 미디 좋아해. 리네한테 딘데스레 좋아. 코자 리네 자 루규 직 자리 오도와. 에 디더지 자마 진네 루규 시자 신바 리네 시자 신바 진네 좀바보지 어둠류지 진네 로구인 바지라. 야 코라라라 캐주 유여버지. 직시직 연조 딘데스리도 가. 따댕스니 저다 제제 딘데 TV 봐서 좀을면 WCD 가레스나. 따당게 네트 조 티어들에 이내레 퍼그 리네기 멍구 중시지 장라 제고도 가. 장내 마 제용제 에 퍼용을 진조 시지리샤. 베나 퍼시브 드네지. 에사게 가라리에도 봐. 리네 멍구지 디네 타르동아 비사잖아 안다 근주 땡주 파르마 탕고 지그지 나타날 거야 버리 가짜여 봐 가짜 준대 리베데티 탕부 탕부 거나 버 봐 어디 쉬고 뒤 균지스 있자 만한 유발로 세기 뒤자제 어디 쓸 거나 버 봐 근주 땡주 차 용수 주배 근주 땡주지 탕고란 주비야 가자 나다 바르간리 아니 사제벤디다 시에모가 제벌 용게 벤디다 토마들 봐 디스리네 쟁아다 중앙아 차 용수 주배 되나 버 봐 아니 무슨 엽세 무슨 담을 받아 양재 주고 떠지 다들 강가 쓰여 나오라 안 당한도 치 배주 치신 받지 쓰여 나오라 어 다 떠서 강가 자네래 동안 두 개는 시기대 집에서도 저들 이내래 이내 중저 중앙인들 강가 자네 중부시지 어딘 데서래 난도 안 다이나 다 이내다 유골지다 현도 잘 벌어봐 어 리네메나 요고요마리 리네기 순수지메나 리룬디 동바지베샤 리네기 순수지메나 강바디 사토이 봉보 어딘데베샤 다 인지민지 리네 중앙 된고도 가라 다 나라 시그데일 제베레 땅에 리네이네레 가이네레 다 멍구지 버유나브라 다 버유지라 그딘제고도 가 그딘제지 잡아 에 딘제 지네 소소 교유 교유가 여봐 딘제 지네 고주제 China sama saja. Ini jadi kurun si je juga. Oh je je, eh tu si ni dia di kawasan bayi. Tapi anda sibuk 70 ni dia sibuk lah. Tapi cuma ni contoh mengguji hari. 땅에 두시 지가 되게 생각 줄게라 내로 로 뒤에 팀 주체 같이
3: 도심한 거
0: 어 제리 지가 이제 도시 지가 이제 서유명을 같이 어딘 데 제제 두기 두기 지기 지기 두기 두기 지기 지기 제제 어둑시 로지 지주 잠바 이도 중리로 내 TV 로 뒤라 다시 두기 다 TV에 주 가가 사제 땅에 삼로 지 던데 잠바 티니 티사야 주는민도 안장 내 톰에 당고 뒤뒤기 소설 삼로 뒤다 뭐다마 서윤월도 주자 봐 뒤야지 둘이 컴퓨터도 가라 어 딱 가진 채도 어 독체제 망고지도 쓰 주고 커서 준 거지 이제 지래자 더더도 쓰 뒤뒤 좀 봐 종 채딘데를 코로나 안에 배지 대체 다 주지 그러 해야지 이제 그래도 가 뒤네 종래래래 뒤네래 시부티야도 어 딘데서 시부티 잡아 에 나 미치기 사야 주네요 말 봐 딱 그래 레와라 녜디 야구 종료나 경기 딜레 염려질라 경기 딜레 지나나 야구 도성도 봐 시그지 지고 말자 어로 앵한테 배지 배지 거라 중에도 좀 어떤 중 간다 기존에 시야 제요로 어제 지야 어 뒤에 망을 여고로 별로 시도 용야 별로 지자지야 어 별로 내지 지내 송조리 我 저리 균지리 초용의 반도도 봐 딱 내 지브리 나 미치기 뚝슈기다 개개 뭐더 말아 어 당한테 좀 우리 자와라 죽는 게 그냥 로좀을 지원하는 게 이 니버 예바 딘데기 녜엔데 냠뇨디라 제시나제 어딘데스 죽나 야고도 선기
3: 그래서긴 알 그러나 저랑 그 파유는 시기들이 있는 차례는 다 해서로 가죠
0: 나리
3: 데인데 담마시디 타링 부터 말이들이야 에 연지지 파유스디 미참에 야지 제거지다 텐라 딘데지로 가긴
0: 나리
3: 데인데 다 길라 길라게 로드 페제제 아니 무슨 양자 저기 계속해서 파유디 레제 아니 파유기 진내들이야 독십 진난데야 전나신배 가르시는 길라죠
0: 다디 진내 소소자 치월에 땡저져라 봐라 당구 더 말리에 대해서 등에 그럴 기유에 생기도 와 딱 마직 루디다 봐 꼭 네 티 심마디 베티 카이어도 지레샤 오 빡빡잠 지레 또 봐라 어 나로로 베티 띵서부 시부제제 마신배 차디 시부제도 어디 용도 섭슈지레샤 어디데스레샤 나로로 지기지기 지부체국이 진에디 로드 고려아지 직진자리샤 지가 나가 참바다 그 띵자 망하는 용군도가 띵자 거지 근데 야 제시 이빙와도 와 디도 김바제디들 제 젠지 먹고 쉬고도 어다디 리네로 좀 그디 제주지 가려스나 에 룩규기 전다 룩규기 미나 어떤소 다 룩규 제제 어 디게디 오다고 하래 어다 진짜 시부 이정화 오도가 어 이장망원의 용야주는 민족 어디 시부실 얘기 뒤에 야소서 서윤을 로우다 서윤을 루디다 마 작은 직집에 드기민도 야 니자 숨도 로우다 그 시에 니자 숨도 로우 점서대 하마고보다 당고 루디다 봐 야 자용수 맞다 봐 이제
3: 뭔가 통고도 말했어요
0: 다 제네레 친사배 주고대 야 주저도야 야디 가외 버치래샤 그 시에 직 대장자 대벌래야 서윤을 집어지 편도 제조와 딩어스란 통도 공에 맞아 강가도 가라 어디래지대 하고 조삼자로지도 로카시의 진사제 마치미자도 딩자강가 중대임에 명도 있어부도
3: 좋죠
0: 동발 맞으면서 저 소소디 독재 지부터 없이
3: 헐 안길라 전하게 지다 소리가 분이 오늘 찾잖아 님마다 담보다 좀리라다 죽으러
0: 나리
3: 디인디 갑 뒤뒤게 다 좀바부이다 단데 연서다 들어서서 말이야.
0: 네.
3: 이 좀바부 파기 개발에 대한 가르치는 게나 되나게.
0: 다 뒤샤 집장이 미간가 돼. 저와 잡으시지. 어 저와 잡으시. 녀만능 시기 능규 좀 있다. 어디 가인스네다 좀 뒤에 대기관이 가면 좋아. 어 마음으로 시부치 말아. 마음으로 침발에 대기에 가유 생시에 당기세야 돼 자리라고 유생 좀 뒤기세야 어 망으로 시우치 말이 나디 야우 시우치로 와 멍시대 내가 또 비게 주물어 봐 이내래 다 배디 십내도 법제 어 유린 경에제 제제 원딘데 진예 용자래도 가라 그거 제와디 시우질 내자 어 저기 저기 가나네 대비 때 원디 지도도 한바 보장한테 정도 돼 뷰제디 땅매배 견지 시우지도 어디 딜틱서지 디제고 도나 제고 게게 어딘데 인디다 방안도 다 단대 좀리디 망고시 집이 된 거를 라고도 제요라 제다 제 좀디 레 좀주 링제 거라라 제네레 동자 숨락자 임바요 로라 동자 숨락자 자용고리 가가 로렉 티브로 니마는 실렉티 마르바 렉티 멘디 담바 망고 시부 된거리 이내레 미드 녜바지 가자요라 나디 얘기 미드 강에 가보 제발 어 제제도 따라 제발 미 강에

0: 자시부도 사악바르도 현재 도바보딘데 어 좀리 타마르 좀리 라마 타마르 쇼베 에 나쇼여바 어떤데 있어서 집이 나고
1: 그래서
0: 디 언제 좀리 규제지 당고 더 주바딘데레 다디 고디 시비티제 샤바디게 같이서 템버바
1: 어
0: 가지 어디레 디네 방게메도 여바 디네 디디 좀랑마 여레 로게 좀리 규제 여레 디네 스네 카레 주제 장다 여레 디네 레세 기주 여레 어떻게 심충벌이 어떻게 이제 강가 제제 내가 쉬버지 부위이다 어 부위이 되지 버려 진짜 전벌이 어떻게 강가 제자에게 깨깨벌 된쳐봐 비다 유해버진대로 봐 가사 신제림버다 종제림버진대리
1: 그래서 나 하지 나기나 행길라 지나게 아니 뭐 투제 나도 다지 로버보이네리 참을로야 아니 삼백 자식 가마야 근데 나도 시리가
0: 라세

마보라 찹샤구데 샤히 장샤다 냐히소 샤카보 망사샤바다 대견도 세미턴지 센요다 센쿠다보 지힌게 증가를 담고 자지 쪼오 누르 대감토 샤구 누르 단세리 효고데 망도 단니 제 뿌다다 샤카르 카지게 차시나 장아 로보도 양파구에 원고시 투비 차츠 촌진시 바라 펜바요 솜니 zangkore kamar jata nga jula kyunyi denbi ngusha sheba. Yangdeng gusha zowon zambate, zangkore nyung tayang kamar jata nga juyi, tra tsen rinrinje yangdeng gusha bena nyongro tang da ju, kyo jawa, jaktar yunba so shagwe. Ngusha sheka nyingan patsi genjo sunrawa tang, ngucho jongzang hyo na samshu yin, tohyu yongdar gemangdo tang gui de, zangkore tohyu yongdar ten nyingzang shagwe. 현내제체 경남도 땅나 망이 제차 견토 동도 옛내 류부 제체라 천전당 개발 견차로도 땅구 제체첼 가와네 차지 준대미비 군대 뉴바 같이 희야 류부 제체당 제비 견고 천전시 바당 분매제 견고 리미 자정아 매도 천지샤구 나네 타마교바다 창강 토제 무통화 타마교바데 타만텐나 대가라 차지 낭발라 노바다 제주에 희생인 바 닝사 제라도 당대 차지지 내된 차 제천로서 대대 차츠 제마로 동와라 타망이 바도 조그 차라 천전 시바대 창주제 야치 제조라 군대다 겜노 야숨 제토 동와 참마도나야 휴인 생각나 不错 건드센 바대네 제르 당통비 고니 차지 제마로도 동탁 거디르

야 테메오야 안지이 독촌자야 요나오야 두제 파진자야 요나오야 아잔지야 몬자야 나롬부오야 삼준데다다야 코잔지오야 할릉독슬리트야 니니보오야 메게마동트야 탕장보오야 아나비코투라야 망해보야 쇼런낭조트야 랭가오야 한우남나프르야

야 라야오야 하카지 타르바르카야 텔리오야 뉴망울라도야 랑가라오야 하사이 착순토야 라토오야 롱베로주토야 차도오야 항오무파준토야 요토오야 대베네로소야 타소오야

0: 야 파미오야 아타아타마이테야 도라오야 데예히지나야 담제오야 아투우라촌니와야 첸제오야 코르제몬리세야 타디오야 안자마텐다타야 탈리진다오야 아시타메시테야 업효오야 르요주시비야 더효오야 다르론주코야 카바오야 니인제몬보파야 니세레오야 냐마샤르제메야 니제오야 몬보므노온자야 므노오야 무뱅고진자야 사콘도오야 콘두미히자야
1: 다다 헨지 메신 임반다나 베종 마치 사크 하르종 샤마 종다네 임비 동만 루츠 예비 링동이 같이 유종래 동등노 저 같이 치팅 잡은 노가 제제 몽타기 온도 뒤발레 또 온통 정리 메치와 메상 비 예동가 메른바히 타몰링라 녜피세 링비 같이 치팅 잡보통 포 루야 조진 노 힘든 동만 노는 메치 룽 숨라 노는 메치 룽 숨라 소바 참라페 다른 유형 공부 덜어야 할 것이에요.

0: 야 고보 토크 프레젠트 야 녀가 동기 토바세 야 포터 송수시 다리 코리아
1: 둥만 루촌나 베종 나치 사클 하르종 샤마 둥다니 인신 로 송치 소지동 밥둥가 둥마히레 코메 링둥리 카치 유종동 뜨카르니 차 총보 휴토바 마제 코메 둥라 치카 사히 로니비 체주여 렌제네 코메 링둥라 무투세로
0: 다다다 코쇼 타르도나야 차모랭라 레블라니야 다데 탄동 제제 소호야 제 섬제 모정다세야 다자 두자 총자 소호야 자 섬자

0: 제 송로 효야한테 효토라 타다라 효야 코나나비 후롬지 파올란 저람 제종은 보치 이제 런저도 바톤 냠도 드리우지 바디 코톤 제바 치이지 저거남지 그 론제 코르도 참매지 제보른 보치 이그 송라 엄바르 워치렐라 도히지 코니 메도지 추바 자자트 푸 어 제보른 보치라 세제 그 소르바 다피지 코니 가 통래라 휴지 데요비지 가데 튜티지 가데 제봉롱자 철겐서바타 뻬난다마 효고쇼나 머랍섬지지 머게 러랍섬지 그냥 체랍 남지기 충다 충랍 남지기 괜고 파크부 제본제부 너 착자 님의 진고 처럽 잡는 잡도 슈단 가잡나 추바면 봐 녀딘도 잡나 해봐면 다 되지 튜나 제본제본 서지도 카측성 장나 제베통 레팅섬리나 제베통 꼭 검사보나 제베통 제동장장 마도 봐 그동 딘도 잡음 통통 제제 제본 토블레리 테네 파크부 제본제보도 야 향기지고네 자 제보름 보치지 그 송바탈라가 통라 휴지지고네 지디체지기 체지테라다 전대무부 처된 테네리 야르향네 테네 파쿠부 제본 제보티 타르가르부 쳔마메발 요제 라히제고네 제조르 보체이제 군두라 자첼라 탄히제고네 테예제 튜나 포논도라 소부지 기라 모제제 고정튼 자른조르 헤글라 요부지가터 양조 토만조 랜송 시히제고네 테네 탈루슈지게 용론라 카제지 투르기실로도 다른테예 마제 바 제조르 보체라 하코메지 룽데 슝주 타르지지 우르구체 총로도 다른테예 마제 라좀게 소바 룽솜게 뉴마 게좀게 샤라 다자 판듀지 담아는 총설적이 양능 국로 다른 대예지 파제바 덴적 토비지 총소 땜지 쳔보시 인베 테네파크 부지 본제보티 야 현히지고네 대예지 튜나 초록능가 충무 양적 타디 거보다 대예지 기나 쇼히지 결거 현도 참매를 삼발라 소대비지 기라 제본 로자 철게트 땜지 쳔비지 러셔 네베지 튜라타 대화를 뭐 따라 총히지고는 되게지 송바티
1: 고온라 셈바테네 로만 종소라 파빌링조 같이 요정기 리지 고바티리 Lecce Jopate, Jimmy Lecce na Montezen Jiri.

네 카마가 나서 연기 됐지 떼는 사라고 말해서 카노 만나도 좋은 거 말해서 시트 첨부 다 힌도 시트 첨부 오시 반다나 몇 조그 후지다 강동 손에 통수 몇 조그 대자 사자 대소 니들 나만 보는 거야 그래서 배수 동다 때 카드 하자 채워지는데 자마론스 너 카드 담아 얻어 줘 그래서 때나 때 그래서 그 자로 그 말해서 쇼치 때 테레 파체 킹아지 인사 단디 피누 가로스나 돈로 소리 근데 너라 원모데 그네 당 포와 체데 제바 너니 토도 샤와 어때 줄어 피니 그네 바 다다나 제게 요레스 세베지 비크 수제다 아 너니 매 마차 좋아 매 매라 너니 마차 녀데 도르와 카근 네 정이 받아 저 조된 게 됐어라 아 나한테 네 인시 제픽니 대출 다 펜 봐요 봐 그 고속 그대로 얘기 어리스 너다 그셔 당제 다음 신도 진이다 냐도 시네 답이 커와 어로와 주마도나 단다다 그셔다 당제에 대해서 그냥 저 시네 패다 따서 뒤 커와 어로와 내가 저 그 떠와노 녀도 주마도 저 돈 야바이나 되네 주마테니라 되네 세게 간제 봤다 되네 주바 뭐지 사지 소라 핑거스 저 주바데 소로 먼저 올린 핑바요레 되네 와 와는 그 놀었다 코바노로 저게 되죠야 살롱 용사라 다 핑바요레스 저저 망본 뒤베 인체 그 니 공고 싶긴데 반 데스 단디 나로 저저 망본 되어레스 데데 인체 그 니 되죠 명홍리 된 공고 싶다 그요레스 아야 시미 풍선 뒤바디 차가 와차 마치 뇽도 동에 전혀 사크 내배 사롱 히도 리그레이션스 단다 디나로라 셴미 풍자 야본데 오레스티노 데데두 차 마치 뇽도 동고 오레스 데데두 그래서 전혀 사크 자키라 당뇨병으로 대속 내반데 데 사로도 그 힌도 논에 열크스리스 초도 좀 바레스 제바드 센제시 샹와 동데 핀바요스 데 제바드 그 속인데 수바이나 데니 세데 좀 만져왔다 샹와 마 데라든지 바 어디서 펴봐요레스 라더 인카 자진이다 관리진라 현능 주스 라바드드니 가르스그 인카 자자가 나자용게 대주근다 사지다 드니 카마가 나자용게 대주가 더 현능 주비게 신도가 레스리스 다 종차도 가르스나 송차냐는 거인 코딩게 내가 그 로보가라 송차냐로와 된 거인 코딩이다 미사갑지 사마로 다 미진데 미사그로와 미사운데 때 da salog mares de dun da onze bu gores dan ju tsare ju tsan da na to she che wi xin dao yan la yin la de cuo zi sen du du gores cuo zi sei xi ba jin du gores de du mei ge lan da la le zhe ta ju mei cha ma de ru mei yin da la de ti mei da gores be shu tong ta de len je la ta mo ro xin tu sa yan ma nin si dan de sa ho bi ga se len je la 테르르 사운드 만포 살로그 마레스 야 투사세도 야 제제스도 제제드루 살로그 마레스 베슈그 체게드 가레스나 녀레 르그가 이용 사주고레스 단데 피니드 가로스나 롱차 고조다 다마지 달로보나 베나 사마 사운드 세게 다마지 여러와 대초야 팔리기네 봤다 드니 빵다 냐니다 위렌지기 소라 pimpa ngiji yo reis ta papa de su naa de su nyaba nyaba tani jiresi du kango rwa kango de su la tani zibo chali ki nyaba yo reis ta ten dudun da jindi pami tangi ki sajina ya bunduwa ta rong jibu gini jibu sudu ya ta nga su kuchi ya ka no samana ka su sato ya geng duki ji yo rwa o de su gini da tani chani ki chua ka pe ta zoba de su man chan rwa na naza yo rwa chani te ta tani jun da lilo gina tsa ju to pajat na lilo si lingre te pe chong chenpo chano gina tsa yorwa te zota te dansen japa pami ne na kepa te yurongpo tan jang pe chero me yurongpo ta pe jang do yorwa ta te tsuk la tanda tongi na yapo yorez tan dan rutsai kampo te na dhruma towa na nyo to lo gepo chate to yana shipa 네바 야나 네바로와 데꾸런 트로피크 사마르 데히레스
jindin nepa sa jida, tani anyo chuka tizu, lo chewa tizu, towa nyong ki tizu, tanda sa jina yapo yore yiz. Chepa ta cha ta, chepa so gire yiz. La ta sungzi gipur, lung cha manda wanam choz, sungzi lupo ku song tizu si, rwa, tizu yina, tani lung cha gina sa na yong ki tizu, lung cha manda wan tizu, da sa jina yapo yore yiz. Tandi chung cha che ore si na, mong cha na, tani nipa chove, ka kamba ta, かのがたまがなさるわ。でた、てにちゃわがちゃば。やんのがすぜ。なちゃんざばそって、てつくにほんれにかよです。ちゃばろ、げんぷ、ざもな、しゃわんがけよです。た、もんぽ、ざやなお、しゃわんがれに、てにかよするわ。うん。ちゃわじゃばた、しば、ちゃにさが、おてつくねべ、ちんぜんぐれです。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싱글링게 공감상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 리첸 쇼인 팅디 리첸 키 낭튼 존니 체단토기 장도 롱누 시비 고르타 하노이 춤슌토 중국 장도 바바 동아 시비 고르 어리 어리탄 로쿠르게 냠제 망튼 낭중 키 시큐 충토 당월리 디스주기 냠니 몬베 고르 콜레시비 랑코르튼레기 중교르 피게네츠 시도 치구베 고르 방글레 록슈 추제리 제탄 변조 피게르 람디 체베 고르 게지민네 민난키 중국 시베 고르 소힌 샴러 팅데리 생키 낭튼 십천남 시엔쇼 쇼덴키 게사 아먼탄 지리 니길 하점키 최베 로조기 타예베 탐구토 롱슈 로든 추고르 쪽숨키 더마 침보타 롱탄 뒤네 콜신 쇼차치우에 롱남 균체미파 장도키 롱뉴스 콜신유 铁坦 타미人为塞 토스닌딘키 슝列托康시키 치조기 강문수 중크극숨시베 잉조침보시부 락바르토 문세퇴부유 디니 조덴키 만신친토 네페 슈버키 롱슈로칸시 니동캠이니 스지 로르 지주 거숨기지 뉴규마 조 초보 체규 공시 콩도 킬레디 이시아 타 에브리케 장도 뉴규 마조 체규 공시기 뉴줍체네 니르경 제춘 롱슈로칸디 통도 발숨토 고르교 덴부 중원신 중국 단조 덴와르키 장도 뉴규 냠레기 초체 케친식도 교류 公司提女个三百罗康起工资选拔李峰一给龙树罗康的呢中国起来给决定图马就切别女个长美罗康阿叙给车行日节绝不是说白起龙树罗康起罗顿雄起了赵娃十九十七坛成穷阿四个月不谈明儿罗达决定了前娃去最同出日几趟请娃西坛三阿四别龙树长美扩顿切的金灿陈老长起龙树国国共同不约 决定去推运人不难，七年能挣七百人穷，虽然了点呢，艰难去老旧过过，光景远。因为罗些人决定是用去女个长么配给东家了，特别是亲当我谈对呢，女个三百老段多次共用俺托了亲戚，明儿决定给用给老段东伯了去，赶紧你说这段怎么送一不他？你段下面送去送个老六个，赶紧十九牌托东位七十一不是。 说不起龙洛南产的大江多起南巴格罗维皮林提出借开钱时间，公司提一级谈决定与空给给科给今年话，莫哈莫的阿布阿提爷爷，第二次不妥行，事业加起了苦样吧。提醒电信产品龙树给通过下江配送初步预备，龙洛南产组装切割了下江初步预计绝不是。 中国透过仓位，笼络了这些南昌地的温水特别是女人谈主不谈，南昌的歌坛直接给批准其用人头单的，南昌的渔人电表案也更奇葩，更令穷越。他家这句告诉，F公司决定投女个三百六康段了，马叫你更奇葩呢？笼络六康二他，为数六康啊，随意不谈。
5: 罗顿雄才东伯克决定给用给女个三百六顿出口的去，直接雄才东伯克，感觉绝不是松月不是。阿布阿弟爷爷决定了强拆土味秘书天空谈，配送草被龙树谈，为女天空点不谈，中国的温吞给女个三百六在谈，娘娘点个别，叫你别娘来吹，这晚上不做月不满事。
4: 马文把决定去江都批给了，官地党委、舆论去、娘们、大多数各路预备得罪整个月了。况且中国起来给，劳动雄起起为那个三边南昌三边塘，你讲起不够。决定去，你党下面送出来，改革桥被那个批给给名册，我们个七八，上面的钱呢？随军去，你个点册，名头单越级绝不是。 女个巧克力，官地动画片，中国孟文健去，开来给特通基础给跟着护大主编。因为罗先生，女个三边罗康去，你可以给地块批给了模特，代表了前行。面具谈六十多个开公司，几片去七个别话谈，三年提给六千六万，六元七个折吧。地块组装了若然所切的，中国马脚提，三年提给忙错，体外忙完，偏不脱把切约。 李凤仪我就切把心呢这句歌颂 AF 公司交电图女个三百六看三百颂女主他自恋起心与不他各体对公司交电图作为女个三百六顿这双彩体交电给用给世界级咱们新四百让我越级他况且中国团交电器讲到女个年准来团年推动起南昌年来新面板天天与人他跟推头板你给你偏解给特具丁色级银板我来一起越解决越不是桑朗其中途着月级别八八年为天南起村大人心起送年给车习时你懂下面你说怎样了为天南途八八车给东层越不他强用明年了八八级越不是给萨哈诺伊所重启作物八八起轨迹出国的起抵着他同这看不满色朱古浪七的表谈在这所给内团养团个月因为罗谢生中国北大罗国国人爸爸明年时期所业他所起话满色朱古浪七的表没不谈在这穷位为天南起忙错给各族投资及切入转型月为天南起重启作为作为永东起村金切的表不谈对内中国北大给罗国国人爸爸共用了三年提高的造化错月为天南生育的抗体内最别塞的呢你懂下面你说这处来到我准备测近年的松哈诺伊的作为运动可以去团村堂被催得起过作业三空看几多团村一年本农爸爸所作为忙为正主要切着够起够的村村切约胡志明重启的期间你懂下面你说这个旅龙就都立够重启提元素查托内准备见证级别本农爸爸吃习就怎么唱吗罗国爸爸是够够切些短语不是中国北大亚第一哈诺伊作别从康西多其实聪明的李秋和一三国派哈诺伊本农爸爸去只有村金切过开展切村从康去其中其次感觉你说呢怎么就怕怕的越解决越不行这句吧为什么也第二婆婆的老国国人爸爸心愿不谈况且列亲龙安的对能村托哈诺伊了本农爸爸据密切不所识别温村内出国彻底也不起关系绝不行农人拍下来成为军电器七个满年拍瓦天哈出门忙不稀奇罗国国人爸爸愿为军电器成习时中国北大泰林去国电村康南在举报软费龙去罗国国人爸爸去国有松江了偏到越不谈本农爸爸谈度呢皮具给马内讲体外貌越级就越不行这句别国会更多期中国北大的苦格萨不仅越近明儿为天南图中国北大爱马从康干了怎么越不他落日七十从七次七松了怎么新年七十从拆掉为天南图开不谈这一些而下绿冲着二位改起东西越不行为天南起冲着熊二位亚迪爸爸起家三年天然间起国宝摩托改起东西越第六龙国的亚迪团结电视三百五十九个错不谈团结主任托路拉促穷日日行托萨尔给为加兰局顿措所铁布的完整且不谈连任日日局级八八团结七个月亚迪曾在错把为天南公司及及今年的刘家义我就且把心呢三年提给熊人苦有谈能细查见在具备皮具空细节的明年亚迪也团结给出国努不谈国家去托在所连锁当地三年提给在具备国国谈提为年间突破是完几个月不是况且为天南去创建三别创建特别年用期间去创建现代度六年突破月不满四为天南去创建定年数千年期间去列国二位加七二东突破月几就月不是为天南人穷堂国有松江团座给主席选拔成为苗裔三国派中国老在了为天南去在具备各所特别月几就不谈况且中国团村新人为天南图讲到这么多七个月穿着出家团图这个他为天南第二中国讲到这么多团在给七个月穿着改革动物每次开心行动可是预备问政七个月不是洛库里亚塔，二零零七年到一百次绝对年。

0: 아니요죠. 제기로 총초 되는 곳도 여러 접전을 다 받던 규제대 같이 모르고
1: 오마시 제티 고치지 저거리
0: 대죄 말이 빼나 뇨츠 총초 되는 곳도 아쿠리폰라 법조전에 야무지 오시 오게
1: 아쿠리폰가 같이 배다 제진이 초와다 니르 친구 로쇼쇼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도 저와수 로쇼 시지이
0: 야몽가 너 드나 나초 참미 아쿠리 폼키 로제 쳔제가 마마라 샴데 추위 라는 미피 쮸브잔라 로브정 사지 데레고
2: 로촌 초보 점무여다 천안자 다다 니심빌린 첸티나 베종롱 칭닌 칭리콩 강기롱 칭제 시빌랑 이치빌린 첸디시 체지 뒤토도 안체 렌체년바 가스쇼
3: 시비 종이
4: 시비 종이
2: 로촌 초보 조모여다 다른 거 시비 조인 던지 뒤쳐노 땡하 라사 혼전의 외비 로마 띵진 초제제 지토 다가 조부 삼부 시비 조인의 전던지인 달라 제신지 쇼친 라자셀라 히레이크 몽바 시친 포르츠아 롱효 인켄자 不解决的孙银森啊我已经把自己死定你爹呢别得银洗没把洗没日起冲龙给乱大了别得起越南爹越了死定个乱大奴别得起得洗准远但呢孙能把银不臭银皮 시비 뒤소 로자 시비 다니디 고뇽 메라 비데지만 데위 갈라코 닌첸군도 나쇼 추당 렌던종니 자조가 랑창다 양서지조롱 라젤룽기치 루충 니몽 아니 제티 가와 제트코 차딩도 토바나 도나기 추비 kumman nung ge ba jang tang gu gang bu tin lo ye nyam ma ji jin de ni song ga zo ni me se ja sa shi chu pa yun ju du jian xin ka lu ju la yi xie ci da la zhu zhu yu ri ku ge long chung de zi kan dan zha wi luo zha zong ren long yong la xiu jiang zha yi qian du de ni song 你别得出事天逐步空气修弄当你人给这当这地故事他路经小蒙冲啊希瑞给有康人不提认为肯比背口接得口自心把为给点儿摩波了路用一动为路归绿了路地一周为地行或者学 别得萨玛拉多当不如你大概谁能入住激情越动出为兰博萨对家心托几年接点熊而总个七彩地没能多冲不歇扩江杨布马翁拉罗卡秀贵比古马农大伯小南电着咱们班安居全全人民自卫乡 我们希瑞跟这把金的激情不生气又个结束我们人情没有了古巴电情那么就用张给留下弄有他们汉宋人就变几点前两年的把他当半个别看大军的心前呢我们也少了这边去名扬查居家做上瘾接着 巴士电送了我当着为举报蒙布衣主播绿特拉丁娜这是轮背不腻尊重着有人经验了三对着我扎着的南西巴多我吃着垃圾香烟 你为着着咱们背带啦。前来您这一往出边人样没点样，学来什么也差扎的，杨金马也送银。前来娘刚大本子马也心上没点样，当咱学来干么的，写个大王金笔，我才写的银。前来人家送我玉手没点样，咱别学我定给亲着这些呢。人堂这位人情真假银。

0: 어야 봉어 상어 초라한데 또 만도 야 좀만 봐서
1: 아빠 나 상만 사러 크면자 나 엄마 상만 사러 크면자
0: 사러 크면자는 동호네 만 뉴스 로기 쪽으로 다뛰다 쪽 초라 기스치이다 형광 저러지 캐들 깔리 가세 자그래 근데 안 초라 돈에 가리리
2: 어머 아빠 그 주지다 엄마 하고 다 송고기 무초마가 사마 초라 마도 좋아나 로소 친저 진히문가
3: Duanqiong Sitsaxin na Ziki Tang, Bame Chola Tang na Ngoca Yin.
4: Bechong Chubu Chumbu Yoda, Qian Nanjia Dada Nying Xinbi Lin Qingdi na Bechong Longqing Nying Qing Li Kong, Kangki Longqing Jia Xibi Lan Yi Qibi Lin Qingdi Shi, Qiji Dutu Do Ngan Qing Lin Qing Nian Bar Gas Xiong.

0: 시비 중담
1: 시비 중담 주부 청청여다 들은 거 시비 중담 휴지 뒤쳐놓 창도 중달 변바종 라지샹 디위 로종거 로마 차전 초모거 주부 청청여다라 세라 가위거 주부 손시비 중통통마제 희지 인사

0: 워커니 캉키랑데 로인싱카 노무이 드린체도레 세테니 고아디
1: 세세 워튼디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트 응마야모 요스케 데 앙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톤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요 상기
2: 워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징가 망히 초드드노 무기송크 냐뷰 예히토나 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아니 체벌대 간력이 돈이 시에서 봐이나 자위 차니 아다 메인 데이터 따발라 아더니 진생 희도 유명이 차니 아니 뇌절당 지적이 메인 체바대 세고요 근데 마인자 아니 메인데 랑고 토미게 다이게 된데리 예히게 메인데 봐 간히라 아니 메인 데이터 따발라 아 미세게 진생 간 희도 메비 그리스 집이 메인 데솔라 야 되네 담인 뇌절세고요 담인 뇌절 와 담인 뇌절 되네 담인 지적 내용이라 아 민더 랑고 토미게 다이게 된데리 예히게 민데 제바가 미바 간히라 아니 민데터 따발라 아 담미설 그고 진생 이지지 아니 히드 여바가 아 된저게 민데서라 아 되네 아 담미게 나 담미 지저서요 담미 지저 어 된저에 바야자 담밍 때라 담밍 되제다 담밍 지르데 자위 차니 담밍 바 강히라 아 메테더 따발라 아 미세거든이 진세히도 여미기 차니 아니 담밍 되제다 지르게 제바데 와 된제지기 토니 세게 바레스 제 담보시 아니 니바 강레에서 바이나 니미라양 니민 되제다 니미 지르세 나바 니여 바리 원아 니민 되제다 니미 지르게 치바데 양 간레지기 토니 간서 세그레에서 바이나 다땡안소 자위 차니 얘기가 바이나 아 건다 진송 잡아지레 진세체레세들 님이 되절이 나야다 님이 지저이 나야다 토담보 고 님이 거거든 당 님이 세딩 가서 공도 망부 치 선발해 고 대대라 토머 다저와 강히라 아니 라니라 테니 미 라니 테라 테니 아니 라니 그 다사게 예 다이테 아니 토모 많이 바고 고니비 그 된적 명지라 안 가서 님이 세겨와 대대라 님이 되절이 나야다 님이 지저이 나야다 간다자 대대라 토머 다자와 강히라 라니라 테니 치데 토모 많이 바 고니비 미지 이거 봐 왜 다 된적이 바 그 얘기하고 토니 원은 님이 때는 되자다 지저기 치발 간적이 토니 시에서 봐이나 아니 건다 직바 지정래 아고 님이 바 강히라 아 민데다 따발라 아니 미세고 진생이 유명이 차니 아니 님이 되자다 님이 지저그 어더니 치바라보데 가서 세고요. 님이 되자다 님이 지적이 치바데 세고요. 다데 가서 변라보지 야자바이나. 변라보지 야자바이나. 다 사히 티비그 응이보데라 사스. 링이 헤루 응이보데라 쳬. 차히스미 응이보데라 가서 메. 양히 요위기 응이보데라 룽다. 다데 많이 봐 가서 다시그. 어더니 왕보라 믹. 아니더니 니지고 왕보데라 나와. 라소반도나 사치 메루 미 나와 나치. 라소바 쥐비그 다데소데 아니 chere isa ba yina, ani ngimi cha de basa. Jinsa chere isa na, mi te so, ani tuyente la tomar ko da ya ba yin ba kaanki la, ani mi rani la teni, chi te yin da tomo ma yin ba ka, go ni bi ka mi cha de basa. Tuyente te so da bar chere isa na, ngimi ku nol ta, ngimi du je se. Jinsa kare isa na, ani sa chu me lung la so ba te so te sa hi ti ba da, yang hi, luen hi xero da, yang hi yo yu bo te so la, ani pa ta yun bi ka se la, mi sar ka jinsa nda da nda se ni, ko jinsa ka ke chi ko hi me ba re. 당님이 지저세와 답을은 쳔바이나 베르나 사인바 강히라 사인바 강히라 아니 사디게 노데 세보인바 덴저그 니보 덴지라 나토테니 사세르보스 야나 치데스 뒤야바이나 사세르스니 데니 사인바 강히라 카도 까르보인 게지데니 그 니보 데라 아니 사카르보와 야나 치 뒤야바이나 사카르스니 다 사세르 사카르 사마르스니 데다보게 민테소테 아니 님이 임바 강히라 님이 임바 강히라 아니 고 님이 그나 님이 지저참아 진생 가르에서 봐이나 배나 사이바 강히라 카도 까르보 진지더니 사데라 사카르히 주비카슬라 아니 사카르히 바테 아니 산도 까르보 진디게 데라 토마르 다자와 강히 아니 사카르히 비게 미테라 테니 아니 취데코 토모마이 바 고니게요 진생 때라 테니 사카르히 주비게 다테 사카부디게 님이시 님이 임바 강히라 아니 콜 데터 타발 진세 헤디요 바레가 세바이나 고 진세 헤디요 바레 진세 지셔 세바이나 오 다이테 사이바 강히라 카도 거보인 비 진세 아니 사카르세니 오 카도 그드니 아 진세 데라드니 고 따이가 바레 덴데이 바이자 데다블라 아니 님이 그나는 님이 지저서 그요레스 다 좋았음바데 진세 지 고니 타피게 미라 아드니 지저방 야나 지저지 지기 비기 진세 데 카나라 지레스 야데 지저스 야나 말로 지저스 다 대조도 간에서 식당 가는 안 좋다. 공급 혼팅 놓는 거 좀 망보지. 에 해발. 실에서 봐이나. 식당 가는 거 계속 간지 있나요? 고다 되게 자위 민다는 아니 토마게 니께서 토마라 고다 반대질지. 고네 따야 봐라. 다저 캠보건 내가 왕제 맛이네 따야 봐. 장장제. 제대 왜자 내절지 민대다. 당 안 좋 뒤진 거 초하고 놀 양디 양도 꼴니.
내제주 민대소주 과대 전경도 파 차단라고 지니

0: 아니 다 디지 고아데 마여시비 땡니 아니 대소단 자와 야난 자와라서 바 젠세 가노 고니 아니 따야베기 민테솔라 아니 지저지 미세기 단도나 아 되니 아 민테다 따발라 고 자히티 여바 아 젠세기 여베기 미세기 근데 이 바인사 다 대답하고 지지지 밑에라 지지 세기 비 전생 가르리 있어봐이나 아니 그 지지지 밑에서 대절지 밑집이 지스 어 그 따야 바인사 되나 지스 즉 야나 즉 세기 비 전생 가르리 있어봐이나 자와단 자와라서 바 전생 가로지 고니 즉이 그 미에 바인사 되나 즉 세기 바사가다 가르다 다시 즉이 즉스 와 지 즉스 근데 이 바인사 아 되니 장에 사자 빼는 그가 장세기야 아, 대여 담보 되질 다스 대라 때니 신이 된 예란 주 존도 지접 다스니 아야 아 그건 되질 지 민디 고아 마이르시 비토니 고아 내소 고토니 아니 시지를 대단 자와던 자와 진생을 간론을 때니 아니 아 따야 비기 미 어 대답라 아니 가서 지드 지 미세니 어 사뱅다 대송 거 니들 지접 세나다 야나 지접 세나야다 아 다 간다죠 아 되니 에 그런 거다 민기 용돈 잡아대 왔다 던지지 차대바 던지지 레스 왔다 대처를 있어봐이나 공급 혼생이나 아니 안 쏘겠다 아 좋아 가지지게 이겨봐 오다 다 대수 그 사실 그 정도 돼
1: 딘주 세만만데 틴진다 러브 팀이 저주 지진다 지지 세만 지비에 롱틴다 생긴 세만나라 가든샤
2: 제제 나상 우미 치다리
0: 从这里写中间切据金 다 되고 놀아 아 다 민당 치기 치바르 되리 다시 당 갈로 간조 아 민당 치세한데 아 간조 깨자 간리지 나이나 치바르던 간조 베게 따발은 쳐 봐이나 아 딱고 깨자 저지 그다 아 드니 저위 그 저쟁 손으로 보지 차대 봐 대인들 다 민당 치니나 고 창창라 고니나 드니 연태야 유디비 손다고 창창라 아니 민당 치니나 아니 때는 뭔가 막 치바르 치보 유디비 손으로 보다 된지 용거요 Tendai ye bayan zang, wana mingdang cik siya tila Deng oma konyi li chepa kane da ji yo bayan naas Ta te chua te shetan ka ngazu jindin yung go yori Waya, tendai yin dila ta Te xebar sheba la thoma de kane da jiri se bayan na Shetan ka la ta ngazu Njua mi taba le chen bayan na Ani je tang Ken Tendai so la so pa Ndo na yege she wi ke Sheni je yoro wa Tendai dila ta je ken la so pa ke sheni tang Tā tē māyīn bāgi, āni yīgir shējī kato nī shēbā. Ndō na shēnī tāng, shēbā lā sōbā, chēbā ngā, ndī bā tēlā tēnī, āni tōmō māyīn bāgi tā yīgir kato dādā rērī wādi chēgī yōrī. Tēnī tē tā bōgu tā yīgir tēsō māmbō jī tsū ndī bā lā tēnī, yīgir kato dādā nī sā nī chē, chēbā tsū ndī bā tēlā tēnī, āni tēnchū ngō tēnbī kā, āni mīng chēgī yōrī. 어 이게 뒤발에 되니 아니 대중어 되는 게 민대서 저기요 그래서 되네요 민 니자 니지 라서 반 뒤발에 되니 아 아니 대주 치바로 쏘르 되는 비가 아니 칙세야 돼 저기요 너나 제게 라서 바가 되니 셴이다 셰바 라서 바를 때 막 뒤발에 되니 이게 시에 왔다 이게 뭐본 뒤발에 되니 아니 민 쳐봤다 민 뭐본 뒤발에 되니 아니 칙 저기요 네 치마보 지츠 니발에 때니 아니 치그 치워라 제비가 제바스야 저기로 와 진짜 예 바인자 이게다 메바 치다 제바 데소데 나마 나마 심마 심마 그 저 심마 심마데 나마 나마 그 니바 진짜 진저기 와 바인자 나셔 봐라 아니 진짜 진저 와고니 고 저거 저딴 거 계속 코랑 거다 저딴 거 진여라 봐도 되는지 진짜 예 바인자 나조 베저 다주비 그 용루 그 최들 아니 아다 민당 치당 이게 제발라서 대소군 땅 아주 민세야 되라 아 아니 식당 칼다 진인다 보지 셴이 아니 송구요 다때 용락 룬다 보지 차게 봐서 대 간에데 이리 세 봐이나 되니 담보 때 아니 안소 뒤진 거 다때 그 놈을 희야가 초슴세야 줘라 이게 다 민당 치세니 이게 민직스나 안소 초슴세겨 帮侬全部个打，第一个啦，俺说啊，俺呢啊，单价比个，俺呢措施咋个噻，晓得吧？啊，第二个措施么子呀，就是，啊，第二个名字一个什，第二个措施就也只难，伢那名字一个什的识别个，第二个的呢名字呀，对啦，啊，俺呢适当个俺说过干的一句，这个有嘞，是吧？伊那第二个那个名字啦，俺呢等于我针对比专业是。出生的也叫个名的，等于我针对别个专业人士呢，没啥个得了，长大就结个月。但长大结不结把这个刚结个月的意思呢，相当个正式啊，长大等于俺说结个月了哇。等于我针对别个专业，去别干事啦。啊，你长大等于哦，第二大部名这个，等于我困难蛮多。啊，你等于七八点，啊，你早晚你呢没得办呀？那等于七八点吧，得早晚你能够干个月。等等，现在呢，出生的也叫就没得个，等于我困难蛮多，等于七八早晚你呢没得办个，等于就家庭应该。等等，现在呢，哦，他隔这个，啊，你吃的呢，他等于我的七八一年等于有做的，他等于七八一年的，他啊，这个确实在那蛮多，哦，他吃苦人家他啊，多么忙一把个，让人老婆吃掉了，吃下的年纪没就等于七八等于有。人家啊，名字一个生的起别个就没得个，等于我困难蛮多，七八早晚你呢没得办的，等等，一般人咋？出生个能几个？你明达七点人的，早晚你那个运动机用的没办法。真正一般人咋？第一个就当明达七年，他记得俺往俺讲了，我强调吧。第一个就明呢，七慢几把几当，七人呢啊，第一个就明慢几把几的。那别人不就一般人呢？俺说那些就不扎，大细儿，啊你肉嫩哦，拉手就比个扎来嘞。那不多少人说一般人呢？第一个就扎多少个？等于我这么多七八早晚年的等于要买的，别那没些就别打这个，啊你没些别个没这个大爷，买些等于三斤的就我就买多，啊你没得让他按啊没个压住，拉手把的呢没个七八的早晚年的可等于要买的，没些就别打这个，他得别得那些大当小当肉，那么拉手就别个打的说人人呢啊让个大爷的就我这么多，这个七八拉手把就早晚年的等于要买的。真正一般人在第二代别个名字说的名字一个生的区别感觉大，名字强的不要紧，我过等于我这么多七八十等个要嘛。他第二嘛一般没钱 boss， 我大牙 boss， 谁的谁的 boss， 啊等你罗江克，我等你能源 boss， 啊等你概念 boss， 拉手把区别个大，第二代别搞死啦，第一区别个大，第二个搞死啦，啊你啊没怎么一般没得注意钱不要吧。大的大也不要吧，小的个弄的小不用吧，弱的个靠都强个用吧，那个靠都的也不用吧，哦，给个吃吃的也不用吧。拉手板多呢，啊你没得大拉手板，得说的吃个细腻，啊你得大个大个棒菜一那样子，啊等你靠都哦拉手板就大，吃不得说的啊你大的个等于了。人家你没钱不得大也不行，就别个大的。啊，名字一个生的起别个就名的啊，早晚年的可买的，现在起来是吧？那这个可七八年个月了哇！人家名字一个生的起别个名的个七八早晚年的没得嘛的个月，哇！真正一般人，人家啊，按你出生个也叫个名字，你都那么跟得他啊，俺娃认识个月，俺娃认识，我听点记忆呢，记忆也没弄啊，我得等得起。他提起来是的，是当俺俺说个他啊，名字呀，这个啊，他啊，挂上那么多，人家记得点。要第二道多次就没得哇，要按住名字也得了啊。等于我对别个扎实呢，光对些别个，等于我真对别扎实别个就长大点麻些了呢。等于我对别个扎实呢，我他等这个按住样啊，名个固定在那么多啊，样呢啊，名个当人就写多等这几个吧。他第二把人出门，第一个就名的啊，出生个那个啊，等于我真对别个扎实别个就名的那字呢啊，按你可能就他这个女写的。名个弄个，等你过个六十的，但伢那名个吃不着的，光在动那多自己吃不吃哇？记得，搁讲都说嘛嘞。真正起来是把伢那第一个就名这个，搁点就我的把的，阿讲讲搁先买给把的，第一个是那样，搁点就七八，在那么多伢那七八就点中间的热容易个，真正个点就我的别个名忙不起，这个弄了他六个月。真正一把伢子啊，等你第一个是那当俺说实名这个。哦呀，名字一个生的起别个名字，名字蛮一般。适当个按照名到次一起别个就当名字，哦，当第一个就哦，等于我对比个扎实啊，哦，当那倒不起来结果个了。第二，十名到次一起别个大部分出卖人呐，第一个就名这个，等于我对吧个扎实人呐，这个有的是。哦，七八早晚人呢，这没用啊， 치바짜와니는 그 못해봤던지 그거요 말이에요. 치바단전이 되는 못해봐. 그래서 초마때 네가서라다 시험미히비까지 했더니 미등은 느겨. 다 때랑아서 나서지 빼지지 야바이나. 빼르나 가르가르보스. 어때니 범비또아스. 어때니 세르지 범바다. 어때니 하시 범모다. 히레레니 쥐비가 다티소테. 시당강강조 공디기비 민지이게 선디시비까지 미에레이세바이나 대자완이나 마리스 제세체리세바이나 가르가르보다 범비또와다 세지범바 라수 쥐비기 단데소 게 아니고 덴지 치바라양고 땡겨여와 덴지이바이자 민지이게 선디시비기 미드 마리스 왠자 가르가보다 범비또와다 세지범바 따비 히 쥐비기 단데소 때 시르코 미에레이세바이나 시르 미레이스 젠센체리세바이나 시르 미엔테 가르가보 히 쥐비기 다따비테가 오 너 카르보 진지 가르데지 못 땡겨. 되지 민지. 너 카르보 진지 가르데는 민지 따바이나 안 가르가보세기로. 아니 범바지 또하게 민나? 아니 베비 또하세기로. 세지 범바게 민나? 세지 범바세는 따거여로. 된데 예바는 저 그치리 다기 되지 못 땡겨. 어때 바이야서 가르가보다 범비 또하다 세지 범바기 집이 다레레와 때서때 아니 라나소서 그 다기 되지 민제스. 아 미레스. 어디는 셔르 너 따베는 셔르 미스. 다오나 근데 치에레스 바이나 그래서 치야레스 치세데 간소 공디 해바 나인 고 대주 모다 치바르데 야그르 자라 마츠 조 치바르 땡겨로 와 대인들 가르 까보히 지비게 다테게 야나 가르 까보히 지비 나테게 아니 가르 도 까르보 치테게 고 모 대주 예비 마체 나테게 가르 디게 도지 치바르데야 땡겨로 까르보 히 지비게 다테게 가르 지 카도 그 치바데 고 젠로 근도 와 아니 범비 또아히 집이 잣대다 바른 쳐바이나 고 범바가 또아티 모제비 마치 아니 범비 또아히비 가슬라 잣티게드니 범바가 쳐당 깨당 범바가 협라라서 보마이바 디게 또아가 치버당 기데 고 땡겨 된데 마이자 아니 디게 치아레스 된데 세지 범바히 집이 잣다 바른 쳐바이나 아 아니 제세리 집이 그 범바티 고 모제바 마치 아니 고 잣티게 아니 범바티 고 제이 치버데 아니 응을당 산라수와 마인바 범바티기 제테 세리엠바 어디엠바이자 고지 치바라 쥐 치바라 고 땡겨 땡겨엠바이자 가르가르보다 범비또와다 세르지 범바히 쥐비기 다테수 때 아야 땡니 시르미나 치장인스 시르미나 치장인스 땡겨엠바이자 민지 이게 쓰듯이비기 민다 시르미 기비까지 민테니는 아니 찹체주고 토니 그 양을 그 차니 아니 제바도지 여바리스 민지 이게 쓰듯 시비까지 민대가 대지 뭐 코나 점마도 제바 자완이는 못해 봐야자 아니 대도스기 찹자 충하지 찹자 충하지 그 독하지 되니 시르미 시비가슬라 아니 그 대지 뭐 때비가 자지 봐야자 아니 그 대지 제바 조제다 그런들 중앙들 초반 아버지 봐야자 아니 찹자 도스지 채와지다 그 도스지 양아 와다 된데 그 제바 용거리스 Tendai ba yanza, ani tenga nganzo peje dati mayu gata wambu, dati mayu kiwa gen chatar jaga, ta shir min hibe gaji min da tabarin tsumba yana, ani chepra je ten chunze danda yu ki tenju ngo tenba sen ta kondi hibe ga nganzo gara kabo da pimpi towa da seji pimpa tabi teso tabi teko min ba kanshi la min te tabi la chere jina chepra je ten chunze danda was, chepra je ten chunze danda yu ki tenju ngo tenba sen, kore ki tenri chisung yo pari. 대답을 민디소라 달라 하장에다 고지 신보여 봐리 고 가르가보 히비가서라 고 민이바 강히라 아니 고 치버제 대주제도 고 렌도와 가르데지 카도 그치니 치버데 니그노로 땡요고 그래 어다 대답을 리스지비 민디소 때 민지 이게 쓰는 집이 민그노서 만디 나야 셔미 히바이 바 아니 아장장나 뭐 차디요 셔미 히비까지 민디인 민지 이게 쓰는 집이까지 민디 매적을 된대 봐야 자다 대답을 민디다 고도 공기 기바 대소다 들여나 아니 민지 이게 선데 시방 아 나도 뒤전다 다 다지 가서라 초선선이 이게 담이다 치히비까지 초선 여러 뒤까지 다 민데 아니 쳇버지 된 중세 잔다 이거 만져와 된지 뭐 정바 된지 뭐 코나 자된 봐 된지 그 자지 봐 내가 계속 거 되게 왜다 단 뒤까스라 아 내가 같이 가려요 바래서나 아 아니 이제 나름은 안 붙었기 아 아니 선주빠지 간데 어 치댄 라스르스야 고르기 용들이 인제요리 아 선지비 간데 치댄 라스르스야 다 디고노나 고르기 미사게야 아 곰바기던지 여바레 디노라 간데지 송요리세나 양던냠더스 민다 이게 니보 체념 멘텀비 yantar

시 어요 무요 단나브르 자르고 고 사샤도 파바짜키 그 피피소 원리티 당고마 덴디리 더 고마짜키 그 차와리 덴 도요쇼 무츠 카가리 데 파바짜키 그 퍼듀도 제데 요티 메츠 카가리 데 고마짜키 티벨랑 도루 무츠 카가리 데 고마 덴바 덴토 비디 데 네 파바짜키 그 피피소 원 뻬샤바 따챤라디 리데 텔코 라니기 삼도리 데 난 데마도 지 남비 콘세 자르고 돌리 깨자시스 나 아르모 샤유 콘 사톤보 덴 어류크 메츠 후비케 깨데 네 노아케 사시스 호쇼티사 노은 다가 현육 삼노콘의 디비케 틀라트디모 네 포워다 다니고 계셔 랍번 랍드지 무다 니 토미 사다 나브르타라도 세 나슝주 쇼드 키요타 가르지까지 네 쇼다록도지 나 코닉 셀 무로바 테디디도 들레 라라크 도비케 틀라트 라나 컨트롤시케 쇼 세바타니크 라나크 삼노 마콘 무다 나 삼노 칼라 코디네 라우르지 조스네 서바 타입 그리 리듬디 조스네 오디오 티모타도 오디오 샤브니제 조스네 오디오 네 게덕 조스네 오디오 시파도르 조스 보 쇼자 조스네 예골네 히히리 나 독득파니 콜 Mesok samlesin daga hyonuk samno teko no tudi da. Dinaruka te botojo tedo. Oda chuyu chacha mo kanda chu. Zeba wota

Maji chao yin nang, pang chao pyo me rei di, loka ji jia zu dan, dambi yi pang zu, mang zu zung rei ji, me toa dung ra ji yin si xie zu. Ta di yin nang nang, tesa jia hui dung di, mang zu do di zong la, ayu nang ke tayo dang, gong nang ke si di, di rei chi cha yuwa. Ti yin si gui ya, yun zang kar rei si su. Ta di ngana cha xia su na, rei zung le rei ki chua du, tesa jia hui dung di la, zang bi ling ki chung chui nyang a ki jia bo si, xie su di rei chi cha yuwa. Tesa jia hui dung di, ta ji pang zang si ne ra, ci gang ke chang di la da di zong la, tesa jia hui dung pi wei ki chen bu dun 이게 동장다 제스네 증거요. 대인지 중재년한테 제보 인스 진짜 지시요. 니네 그사 제보 중티네 나의 지조기 다 지금 지시지. 막든기 럼로게 변조기 지시지. 지시 망수다 폐기다 중지 교제 그게 돌 신주 체계수네 제시 전단계 하장기 진보요. 대인도 좀 그사 제보 중티 전단지 제자 근류기 중심스 지시지. 숨내 차샤와 이나 야가게 마하 바랏네 독주에 라마네 독주에 디시 다지 시라게 중주년아 동주 육 이도를 크는 다디 피제 줘야 요 말이야. 풍송 처부 줘야 요 말이야. 왕주 동바 망부 디제 디기 동 동주 시에 용주 좀 대사 대비 중디 도동의 풍송송 지조 지조도 두고 요래라 방장 뒤에 지만 지만도 두고 요래. 디인디 디 다지 대사 대비 중디냐 진단 침부 지그.

제 답디 개중신나 리부 현인다 자주 현의 중대 세토비 저한 코주라 군대 동화다 납도다 현에 나와서 세토바다 니네 고주 뉴바 텐도 동화를 로란세바 리부 중대 세바 예 고주 뉴바 톤디 세토비 고정아 린네라 케토바르 마제 매전 대비 년간 개중도 동도 중대 고주 주 리비 년희 개연토르 동도바다 류측근 고주 제 개연토 동화 준총 세토 손에 고주시 이제 현에 라소 세바 양대 고주 세바 현에지 도휴 용달 세바 강인로 고주 시제 현에라 나르도다 컴바른 종스 까띠 중대 신나 현에지 나르도다 컴바 세바다 라소 용화 군대 세토 고주 세가 노점 못해바다 고주 용달제 편지 통대 동투기 생각 남아서 다다 저지 생기발 렌첸던 보조 롱천 년천리 콘 칸케 롱천제 첼로 가자 렌센제

야라 체류 다툼이 고니 차츠 제마로 동탁고세로 진네 야츠 잠보 망사다 야츠 녜바 뇽자샤고 야츠 녜바 제누도 당괴데 체룬 야츠 베나 샤마보다 몸이 튼지 넘세다 도츠 야츠 넌츠 시리다 무즈 넌세 땡히 솔라 천전 내보샤고 대단네 지주 희지 녜바 겐톤조 준진조 야츠 잠보 제만도 당괴데 Tsenlo Mimbi Yatsi Dunlin Tse Uwen Changang Jinyungto Tanggui. Bena Gyuru Rata Nonda Marsi Chekto Degyen Chotungka Nya Bena Hyamar Nya Tang Sedu Nya Jiye. Yenyang Namjuto Hyotubi Zaji Tsena Jemanto Tanggui. Tijue Yizi Jemarato Tungto Bena Yungro Tang Rurik Senri Hingdo Soitabu.

아제 인유비 고센로 마마보 랑크 권히 존주비 준된제 샤존가 히제 초맹아 닌칸라 노바르 차진 동인비 히지메 닌칸 대송게 닌칸네 준된 초비 히트라 샤조라 라리요 게니엔 첸총제 바 고모닝 딘제 까마르의 텐주지 예멘소 마르찬이 라니 라소시나 첸총제가 류비 카딘 멘주와 산톤시디 니 몬토도 존뇨랑아 코주 셰드뉴 요런 동안 천천히 생겼지 타신 토와다 년준 주혁제 년칸의 준텐다 나소 신켄리 답순제 토와다 타나 로봇의 현야사바다 니니 아자다 노망우에 자통줘봐 오자단 자코 샤샤세마소 나윤주 뒤준 사위에 교제단에 차지 더우인 나된 오자 포르강통나 나지 장아 파든줘와다 차지 능실 노준 조세 샤샤세미 치도나 안단단자와라 차지 응외순자나 렘지 차도둔조사바다 차티게 또인 파자 까치 인상갈라 썸니 유릉 대자니 고점제바 남주 레네소 대자바다 잔주도 냐니 카브르제나 닌칸 질루둔조스바 도난샤그 닌네 샤네단자와라 제따르코에나 대따르 뉴바 덴비 유릉본 고점마시나 닌게 차신 코죽게 뉴바 기겐도 손니 중장군아 우창신 닝딩제 견조순조스 옌양 여름대장나 차기교제 제덕도 송대 도지에 차도 졸하바단 가디 차도쇼나 닝장가바단 타나 로안가바소장 중라 옌네 노휴단 생각마당바 나요난 두준 레가르강아체와 솔라 센트체위 노휴나초 책임요 콘트롤라바단 센트르시두 륜풍과 노휴구자 실당네 차히 견통조다 차자 콤바네 닝라 자타 콤바다 총 유룽보 생칸 마지바 마라 닝신중위 년칸네 생칸 조난 견리 체와다 조난 체자체 타나 신조 뉴니장 중스 나네 타마텐바 타마나 니구딩게 차자 콘도 유바다 양지 텐지제 차기 양신 뉴바 예견도 당데 닝라 양만당와라 셰바다 저는 차징의 존재네 파티 산주로 견조소 동시 타만 텐켄라 로난 중 유연비 뒤소 니게 차자 뒤엔진 유부른 중세 강가라 타만 텐바다 니레 타만 강찔리 많테나 닌칸 대단게 니가 원서제 제체 로스제 요바지예

0: 알아 신주네가 아니 얘기니 얘기 이내리 비 이내리 이자위 딘데라 다 다야다 당내지야 디가고 싶도 와 아니 다 잔데 두 시대 지주도 안 봐 얼어야 좀 가라 가자면다 집은 나셔게 가운데로 와라 로 아래 배디 좀 리디라 가다르 쳐 배디 지리디에 녀 샤샤 샤네 어 자가 어 머리 눕디네 가 배디 지리 줄이 두스 그매 어디 제제 다 딘데 간에 지단에 머리 눕디 리네 람사디 리 람사 가 주무심데 쳐 말와 다 자자 사로도 리다 봐 그래 딘디데 좀 리고라 가다르 쳐제 에 딘데 샤도 안 돼 응지 되게 샤제 에 딘데 쟁제 딘데 이 뒤도 봐 미 랍다나라네 시제어 인데 지구요 땅 안도 뒤뒤 다 뒤샤게 뒤대 말해 뒤뒤 안도 뒤대 에 로정고 코프 지부 뒤대 요 말해 세지에 토비 뒤대 요 말아 에 루텐 나가 가가가 야고 잡이네 배진가 좀리 대야 주제 시부 등고 말해 그래 봐 다 대리 뒤도 봐 지네 다 뒤미 현재지래 지네 다 소소 체제네 체나 장단디 배디 뒤대 주면서 다다다 나 진주네 배 지내를 쇼사 샤다디 가세디네 진주네 지내를 쇼경인데 내가 야데 디제 엔티 디 테프샤 엔지로 제인 버네 디간데샤 에디게 카가로 알베제데 야 길라페 야 바트나로 쪽주 야 쿠키나로 쪽 야 엔티 다가세도 오다가세 나기에 미킹도 여러와 지주야데 야디 셰셰 시그레 에 쇼고 나 배디 그 드리로 달리지 잠다 기에게 가 두고는 그래 다 집에 가서 균에 앙시 걸어 말이 섬사 공구여다 어 거제 나 뒤에 뒤에래 개시 말해 서두 피샤제 뒤에 뒤에래 개매면서 다 주고 그래 그냥 걔라 돈에다 돈을 주도 단나데 어두 피래 엥 옛랜디 제제 그새 야 뒤에 제가 지로 야 거서 셰셰 겨 그래 어다 조제제 나 충주네 다 근데 좀리 대 가보에 시비여 되래 두 제제 용변제 되자 다 랍도 전에 터디 좀 봐 아니 좀리 티브리 자 뒤에 안 들어 야 좀 둠리 다 지샤는 시 말에 지샤가도 둠리 뒤에 쉽죠 알아봐야 다 도시 미치 용내 시엔도 용료를 제레네레 간서 녜마서 둘나 다 뭐고 쉽죠 알아 아저 시에더냐 샤르 카유제 시에더기 쓰야지냐면 어 자디 야가지를 봐 덜게 중으로 다 안정을 내시는 배디 좀 뒤 소소 좀 뒤 배지 옛날에 빠르게로 거 둠다 인데 시부가 좀 아 뭐 항상이야래 인데 뒤 둠냐 지다 야여름 요말 디샤니 얘기로 거 둠니 뜬 둠는데 락 빠르도 인데 뒤집지다 되는데 항상 거야 인데 봐 인데 지다 거야 요 말이 에 인데 배지 삼해벽지리 디샤는 시 인데 말이 어 인데 뭔고 인데 말이 아니 인데 제뉴 당마지 표정 이리 사과 애는 얘기게 이제 좀 이제 돈이와 좀리 빠르마 줘봐 티샤지는 좀리 빠르마 이마다 디디하고 말아 좀이 빠르마 근데 이 사고 허세를 찍든 거 유매 진짜 귀로 요 말 디디하고 말아 부르라 어딘데 굉장히 어딘데시 표정이리 살바네 가서 다야 망쉬지 봐 어다야 망쉬지니 좀 봐 이제 따뇨 어디게 따제 에 디가래 에 근데 디가 로라 빠베리다 신호 로조 관계인데 좀 진짜 통하지도 소소 소하다 니부 싶죠로 소소 잡부 싶으로 이게 진짜 통하더라 근데 전 다시 이제 간다 간다 좀 전에 간다 전제 거에 좀 봐 지지 집에 좀 진짜 제제 전제 거에 봐 시로 어딘데 제제 어디데 망 제디리 미사례 사지야 일러다 제제 뭐 미사례 사지 제제 뭐 제브레 에 양과 지나로 추주로 제브레 에니 견조 제제 엔티데 개지치라 제브레 신야인데 된다디데 전에 지도가 좀 깨러와 디지털 업체 소화하면서 실화지도 유수요 말와 딘데기 낭데 이제 통동안에 배지 통으로 다다데 다로디바 집주 자랑 부디 잡아 셰야민도 와 셰야민도 이제 어디데스 통 앵아래 딘데지 티뉴 애디디 제이네 티 이걸 구부래 지우지 소세 제외 디르다 다고 구우제데 거기 저희라 섬사지 어디데 제제 작바라 작바는 어디데 다 다와직드네 작바는 거한테 구주 뒤주 민도가 어 경제 딘데스 구주 뒤주 민도 사 경제 코베디 예브리 주고 베디도 레용 예이 민도 코트 전바다 뒤에 통야 민도가 작발 그제 데니레 미즈디 걸보마다 미즈딘데 통거와 제메딘데 통거리 라과동의 쉬우는 시리 부근낭도 럽제낭도 있는 디딩한도 도나치하다 가라와 소설로 저기 딘데 제제 뭐 도스체 고야님 다와 그제 지내래 에 요 말에 에 로다서 저 다 경제 소설 삼야디 다 경제 내 그제 지내란다 딘데 사과들 꼬베 네제디 레민도 잠그도가 에 소설 레민 하고라 어다 디네든데 심장에 뜨그린 거래 제제 딘데 멍구뜨그 말이 제 딘데 멍구뜨 디디 안절 디저 디디 깨다 집절 레오니 슈누스 녀절 레오니 슈누스 어 뒤집 친주절 어다 레오니 슈누스 어디 봐디 디가 둘러 뒤집 나라는 약수지 차버리 제자 제는 네 말이 들자 좀 뒤지고 말자 이래래 좀 뒤지는 걸 싶어요래 어제 띵 알아라 강요 제자 소세 그때 소세 나가지 소세 막에 달간치 소세 나지 나지 에너지도 내가 슈타자래 나지로 거니 등고 좀 봐요 남지라 대리 봐요 대지 다인 거가 다디죠 따그래 어디 자서 뒤지 가서 지그제로 놔요 말이 놔요 말때 슈마고 할 때 거리 놔요에서 놔매배 감자지들에서 제주 차단하는 제자 슈어 놔리였으나 놔린다 이제 기부 시부자로 놔와라 자팅이 제자 따야여라 어딘데 제자 두서거랑에 시부다뇨 어딘데 제자 아래 딘데 때도 있다 맞아 그래다 살롱용야라 좀리라 가자 좀리 딘데 시자 자야 시부지 변도 중샤 디나로 좀 예배하면 이제 야 좀 치단 근데 럽치기도와 어제 제제 야르치자
1: 직숙게
0: 또 쇼게르지 자지 럭티 나올라다 디얼바 가자 둘리얼바 예비 어디 트레베 아니 망제디 디데올라 어 쇼르다지야디 딘데제 에이 야 제딘데 시부터 거라 양아 제딘데 데다 디디베디 그룹게 주나르와 겨주바지 겨니 자숨데와레 아니 삼로쟁도에 강아 다사자 엔 대비에 따야지 네마 비슨 사보도가 뭐디 뒤잡아지 뒤 네마딘데 갸파르 직제브레 엔 뒤도 좀 봐야 시부도가 배자잔 뒤뒤간 좀 뵙디 기아요라 갸자 쳬베 라바탱이 왔다 마사자레 좀도 링게지 나베 뒤뒤베 시부지 털접 충분해 어디 뒤뒤 홉디 테마 되네 정거 신의 작바가 나 먹어 채소가 먹어 채소 다 먹어 때 때마다 다디 먹어 채베 셉듯이 체내래 뒤 죽고 체내래 방고 시부용 거요 강아지 어둑제 양디 고기 고기 채로 어둑제 강아지 다니 어다 전체 쇼진 시부 태동아 띵에 셔야 옆지리다 딘데에서 다인데 시부 테마래 뒤 고두 가이스는 간도 다 년지에 뒤에 요 말이 애는 망제지 이게 로주거리 이게 로주 차과다 뒤뒤 아니 쇼대 계주 겨주로라 뒤뒤 다 로저 치모지 로저 치모 제가 맞아 가래 제가 맞아 그 뒤에 담바 아니 애나 쇼기 로저 치모 좋아지게 예 다서서 규요브라
1: 좋아서
0: 용돌이어라 어디 이게 좀 주시키뇨 좀 주제 다 뒤뒤 비이네 TV 와 비이네 서도다 코멘트 쓰냐죠 저도 신경지체 디네 고모토스 보모시체 다 디게디가가 예 랍터 차체 엔딩데스체체 이제 단체 그제 딩리 랍터체 그제 랍터 치모츠 에 신이 좋아하게 난데로 와 네 점도 집에 단고디 단고체체 딱디에 구두견데 그저 좀 리교될 거예요 그래 저는 좀 리교될 거 이제 고람자 대수가 대사배 니버지도 야 제일링 신경지게 제일링 체체 콜라 다디 거기 시우충아 디레바디 참 맞제바 당연 뒤집제바 다 디네 고소는 디고 뒤뒤 격려로지 맞아 뒤집에서 드리다가 나는 어 남들로 쇼베스지 어 딘데시
1: 그러니까 갑자기 딱이나게 소도다 코모소스다 편조 좀리 주제를 거예요 와요
0: 어
1: 뒤뒤 양지 벽이 좀리 주제게 다 뒤뎁디로 와서
0: 어래 뒤뒤
1: 달로 치세게 다 뒤부터 답지로 와요
0: 네
1: 뒤 갑자기 한 근래를 찾으나
0: 어 다 뒤뒤 둘이 교재지 또 치셔리 안 된 건데 달러 치약이 에 신지림배 자 에 둘이 정매 에 뒤집지로 봐 다 띵 아주 때문에 안저 밑에 도시들이 다다 다다 제례 종용 밑에 도시들 어디야 자기 쉬워 안저 뒤 가서 둘이 남나 슈트 때문에 뷰이 더 뒤 더마 나가니 안저 별저 둘이 교재지 지동 이제 제주 템배나라 사르튼 체브라 사르튼 지자마 다티티 간데 좀 바보 차비라 이네레 런디 벤조라 이네레 콘데 좀 멍고지 디나라 베나브라 디자 디시베 야시메기 개바 진짜 좀리 진짜 멍고 되나서 어디에 제제 라파르 디 박자 접수 된데 두유 메다 둘레 링가 어떤도 약 먹으리 다시네 대비란 전수가 고시고 디 대접 가는 전사제 엔 대비란 장만 전수가 양 대비에 대비라 야 양자 대비 디 잉글리시 위슈고요 엔디 돈도이나 난도 도마 좀리 람도 티녀들이샤 어디데 제제 다에 녀마가데 부중견데 돈도 좀 대비 뭐세 엔디데 팅디 좀 돈도 돈도 대비 다 디가라 간도 안데 다 녀마기 진예의 네마의 시윤제인데 안다사르도 중간 시윤제다 왜지 리듀체의 강제를 봐 어 리듀체의 감자라 다 단단한 시 말해 다 덴덴거리는 시에는 제다 딩럽이라는 게 좀 그 류지 차상요래 다 낭대 서블리 맞아 지단가가 뒤를 개요 말해 어제 가서 뒤에 가서 될래 주자마 다 딩럽이 좀 캡이 쉬우 좀 그래. 루르 개준이야.

0: 안다게 쉬야 나 좀 나 좀리라 침배 간디 봐. 다 덜게 치셔 간래 그래. 좀리라 미 근게 에 도나지. 어, 뒤냐만 거 떠냐만 거 어. 어 뒤대지 그거라. 애가 살로 주배 간래도 와. 어 뒤 아미 지 살로라 뒤럽다 시부지. 좋아요 봐. 어 뒤대지를 리에 봐. 어 땅 안 돼서 때이나 다 배지 뒤내 숨디다 저저 윤경년야 가지요리.
1: 저한테 딩원데 야 걔라를 진짜 수상되고 근데 지 돈이 유디 나로라 대송도 걔라게 다야 니마 그룹 대주 나로라니 에 치기 메시네 달로도 서버하긴 어 되게 참말로 아니 좀이라 가신 유저 자자리도 서로 어 하여튼에 걔라 지랑 거네 슈네레 갑도 가신 옆다 아니 가신디 단다버도 아니 뒤엔 장자 쇼유 서버하긴
0: 나리
1: 같이 단다 건을 걔라 걔라 숨이야다 타라르샤
0: 나리
1: 걔라 걔레 단다버도 뒤엔 장자다 좀비 잠버들 와요. 아빠도 걔라게 아니지. 좀비 멤버게 양간조. 접종회 좀 난 거를
0: 와요. 네.
1: 되게라 양 접종대야 그대로 싶고 좀 나게.
0: 다 접종지 제동 국제 국주 거지네 거소. 자진간 근데 수버레스나 유럽 겨주네 제 이내 유럽 국주대 봐. 다나 단다에리 담주대가 통제지 자게네 아니 다르포시부 중재 안다 중요한 연재례고기 연재로 사천전을 봐. 어따 뒤터라 당고 챔베이스 주시마오기 토마츠버바 오 토마츠제 디가자 접슈운 동제지 당고 근데스레스나 남바디 두텔루블링기 담제저 가르 챔게기 랍자기 접싱오미야기 이제 남바지레도마 다간제 회계디레 마당아제 전제디체제 다간제 진행이네 다간게 진도요데 야 디네레 야고로 진행이도 갈라부터 근데 근데
1: 진행도
0: 올라서 야 주임도 그래서 제브리 진짜 가블라 셴바게 진짜 넘버 텍스 텍스 충분히 야 라부 진짜 두 쳐버려 차이 용수 상에 어 담겨 들어가게 에 이게 자기 용수 주자 가가 창 유해버 진짜 주는 중화소가 어두 뭐 좀 버리 아니 슈구데 지금 주 거지로라 간데 들어가 계제 에 렌저 열어봐 들어가 계제 렌저네 아니 정용게 담주 제가 통제기 전도 안 담보든 예를 니트 잡아 아니 같이 들어 리젠서 리사 리젠서 리사 애티네 뒤뒤 종용라 아니 이제 다도 담체 종용게 진짜 전도 니기 인스 에 간게 가서 담자 뒤에 세자 담리 뒤뒤 아주 니네 살 봤던 걸 봐 나도 마 담서 뒤 잡아 지용이 용요래 동아 애가 이게 리 애가 또 스템도 지냐 인지 잡아 아니 뒤뒤 애가 뒤로지 그동안 애들이 뒤로지 중요한년들하고 로다리 시대고요 이제 소세이 이내래 뒤 두배 냉정이 동안 애네도 이제 애네 어제래 어제제 애 사고 직접 루디산 봐 뉴욕샵으로 팀으로 이제 에코라미 운에 이제 다야 뒤네 다 뒤에 키스 동안 애네 시고 코라기도 쓰이베지 와 제버진 뒤서 봐 자 뒤에 뇌 맞춰봐지 어두 스티브이 애도 뒤에 뒤에 가려서나 난주 막 봐 롭다 치마 레스니지 티비니 어두 지저 담주 대가 통제 어두 시 직제 디네 레 네마 니니에 기 미스니지 양치 티비니 어디 애니제네 지야디레 거저 담리 거저 담리 접슌 티제 아니게 당고다가 바고 낭링을 사죠 어디 티제 게두데라다 미마라 두데라기 날게가지 앵에 고란로 고란이에 시우주 엔디데 쳇버리 그게 배팅으로 걸어 믹제 아니 민나 슈닝 버튼도 재미 단체 진짜 시 어디데 제제 생각이 나와지 더보면 어디데 제제 망고지 진짜 시 돌격 요구도 갈 애랭 안 돼 뒤도 뒤인제 엔티 티브리 어디나 바고 날링 메사 아니 슈구지 방 안 돼 뒤야 망고지 애니 장정 종게 저의 내가 믹제 샴디 슈야 안 저의 가리 내래 뒤가 두기 내게 뛰네 저러와 어디를 잠디 슈제 또 스키거래 애 전도 가가도시 디도나라 뉴버첸부터 펜뉴첸부터 뒤다봐 나도 진행을 하다 소소 거기 힙 두부도가 소소 제베 내가 대 님부 총벌 봐 어딘데 쓰레샤 비자나 학발학 모디디게 요와 연세학발학 모디디게 강가지 티브리 어두 제자 다 슈데 딘데 레샤 갈다 나 토마 주야 갈다 두브리 남라 슈버리 슈가 나라 세녀 망세 되녀디 샤마다 브리샤 진내 안다 간도 점녀지 다 뭐 잡고 싶으리 점녀 녹태보다 빠뜩 간게 하고 그래 자라 보다 제 그래 어디데 제제 다 개불로 좀기 진이 어 짓다 하고 그 말이 미 그게 신이 말이 되래 다 대사 다 미 그게 내내 제 뒤에 털어 싶으 침발이 다 간게 ཁྱི
2: རང་ཡུལ་ཁེ་པ་ཡིན་ཡང་སི་སར་བ་ནང་ཞིང་གེན་ཕུན་ཚོ་ཏ་ཤི་ལ་གྱི་ཅིམ་པ་བེ་བེན་ཇོང་ཙམ་ཇུ་བེ་གྱི་ལོང་གོ་དུན་ལ་གྱི་དུ་ཚུ་ཕེ་ཤེ་ནེ་ཙམ་བེ་རིན་ནེ་ལོག་ཙོམ་ཤོ་མོ་ལ་མེན་དབ་རུ་ནེ་ཤུ་ཚོ་ཞི་པ་ངུས་སུ་པ་ཅུ་ཤུ་ཡུ་ཡིན་ཇུ་བམ་ཞི་ལ་ཙམ་ཡོ་བེ་རིན་ནེ་ལོག་ཙོམ་ཐེ་གོ་ལིང་གབ་གེན་ཕ
0: 在学里读的吧，几单个多少钱呢？蛮钱是正宗做的，正宗就看谁呢？他外地七年的外地学里他三百寸样的学里他这种做的吧？我的这种就不来干了吧？我的这印度上吧，一类东啊，几单正宗的东啊，怎么不干个多少大个的下？但我来他们那钱里大个了下。他说这么十年的也老也厉害，他几多年年月吧？说是人类出在的双脚感情月吧，说是制作了多些其他的，他内在晓得吧？我的看他看他了不是吧？我弟弟老总的嘛个钱对吧？我听见的，他人类老总的养个那感情月呗，人类那么几吧？阿拉老总个童年这个水平呢，老总十年的地里多那么年，他年嘛个人家老总的，只那原装个吧，他没几个人家真心存呗，我听见的对吧？他提下个人家，人家老总啥的，人家提着家这个名多啊，提了早了，人家南北就过去，提着米的这玩意，人家在顶顶起来做啊，或者人家在陆军去家里活动啊，哎，提到就什么，今年陆军写着信吧，人家写着信吧，今年中国部的和中流的，今年陆军吧就了，人家过来来了。解决约不起，这些几个原教顶点事的做法，但这个事业做到前期顶点水平吧，说怎么能嘛 ？W 修筑的卡莱斯呢？他当个年头做体育的了，因为嘞，派个人那个蒙古中西级当了铁骨多啊，当年嘛，铁用的，哎，派用了前教西级的下，别那派水兵队那些，哎，实际干了连队长吧，人家蒙古级的那。tar tomar bisa sana anda gengju tenju parma thango sikse na tan ko bre karcha yor ba ro karcha junde ri pede ti thangbu thangbu ko na bre ba o ti shu go ti gyunje su ja mona sno uber lo se ti ja je do tu su ko na bre ba gengju tenju cha yong su tu be gengju tenju ti thango ran tu ya ka je na ta bar ka le ane sa je ben ji da xie mo ga xie be yong ge ben ji da thwa ma bre ba ti sri ne che nga da chu nga cha yong su tu ba de na bre ba 아니 무슨 옆세 무슨 담바다 양재 주버도지 다들 강가 서 나오라 안 당한테 치 배제 치신 바지 서 나오라 어 다도도 강가 자네래 동아 두께는 시기제 집에서 저들 이내래 리내 중저 중앙인데 강가 자네 중부시지 어딘 데스베 난도 안다이나다 리내다 요거지다 현도 잘 벌어봐 어 리내면 요거요 말이 리네기 순수지면 리룬디 동바지 되자 리네기 순수지면 강바디 사토이 펑보 어딘데 되자 다 인지민지 리네 중앙 된 거부터 가라 다 알아 지그들 집에 땅에 리네 이네레 가이네레 다 멍구지 보유나 봐라 다 보유지라 그진제야 거부터 가 그진제지 잡아 딘데 지네 소소 교육 교육을 여 봐 딘데 지네 고주제 지네 삼사제 딘데 고유론지 계중아 어 이제 에두시 네 지야디 고잠바이 다 안다 슈베 치사네 디게 슈브라 다 중자네 좀더 멍고 지어리 땅에 두시 지가 되게 생각 죽게라 네 로드윈자 팀 주치가지
1: 도시 뭔가
0: 어 제리 지가지 도시 지가지 서유멸하지 어딘데 제제 두기 두기 지기 지기 두기 두기 지기 지기 제제 어두시 로지 지주 잠바 이도 중이로네 TV 로 뒤라서 두기 다 티베 그 강가 사제 당에 삼로지 던데 담바 티니 티사야 주는민도 안장 네 토메 당고 티주기 소설 삼로지다 뭐다마 서영을 도지 담바 티야지 둘에 그쪽으로 그게
1: 你不要把丁家给你老总的提问了你也不要把丁家给你老总的提问了你也不要把丁家给你老总的提问了你也不要把丁家给你老总的提问了你也不要把丁家给你老总的提问了你也不要把丁家给你老总的提问了你也不要把丁家给你老总的提问了你也不要把丁家给你老总的提问了你也不要把丁家给你老总的提问了你也不要把丁家给你老总的提问了你也不要把丁家给你老总的提问了你也不要把丁家给你老总的提问了你也不要把丁家给你老总的提问了你也不要把丁家给你老总的提问了你也不要把丁家给你老总的提问了你也不要把丁家给你老总的提问了你也不要把丁家给你老总的提问了你也不要把丁家给你老总的提问了你也不要把丁家给你老总的提问了你也不要把丁家给你老总的提问了你也不要把丁家给你老总的提问了你也不要把丁家给你老总的提问了你也不要把丁家给你老总的提问了你也不要把丁家给你老总
0: 치월에 땡저 저러발 당고 토마리에 저도 이게 그럴 규유 생각도 와 딱 마직 루디다 봐 꼭 네 티 심마디 베티 카이어도 지레샤오 빡빡잠지레 또 봐로 나로로 베티 띵서부 시부제제 마신베 차디 시부제도 어디지 영도 섭슈지레샤 어디데스레샤 나로로 지기지기 지부체국이 진내지 로띵 고려하지 직진대레샤 지금 나가 참보다 그 띵자 망하는 용군도가 띵자 거지 근데 야 제시 이빙와우도와 디도 김바제들 제 젠지 먼고 쉬고도 어다디 리네로 좀 그지 계주지 가려했으나 에 룩규기 전다 룩규기 미나 어떤도 다 룩규 대저 어 디게지 오다고 하래 어다 진짜 시부 이정화 오도가 어 이장 망하는 용야주는 민들 어디 시부실 얘기 디네 야소소 서윤을 로우다 서윤을 루디다 마 당면 직집에 드기면도 야 니자 숨도 로우다 그 셰리 니자 숨도 로우 저저데 하마고다 당고 루디다 바 야 자용수 맞다 바지데
1: 뭔가 저거도 알아서
0: 다 제네레 친사베 주고데야 야 조저도야 야디 가외 버지레샤 그 셰지 대장자 대버려야 서윤을 집어지 편도 제조와 딩어스란 통도 공에 바데 강가도 가라 어디 되지데 하고 조삼자를 두 로카시의 진짜 마치미자 딘데가가 둘데 임베 명도 있어부도
1: 좋죠
0: 동발만 집에서 저 소소디 부채 짐부 잡자 삼자 저
1: 홀 안길라 태나게 지다 좀이나 근데 오늘 차샤나 녀마다 담보다 좀리라다 죽으러가길라
0: 나리
1: 디인디 갑드디게 다 좀바부디다 단데 연서다 들어서서 말이긴
0: 나리
1: 이 좀바부 파게 개발되요 가르시나 길라 태나게
0: 다티샤 집장이 미간가 자 저와 잡으시오지 어 저와 잡으시오 녀만능 시기 능규지미도 봐 어디 가인스네다 좀 뒤에 대기간이 가면 좋아 어 망으로 시부치 말아 망으로 침발에 대기에 가유생 시에 대기사야 되지 자리라고 유생 좀 뒤에서야 어 망으로 시부치 말에 나디 야오 시부치로 봐 멍시대 내가 좀 피게 좀 말아 이내래 다 배디 십내도 법지 어 유리 경에제 제제 원딘데 진행이 용자래도 가는데 그거 제와디 시부질래자 어떻게 듣긴 하나네 대비때 원디 지도도 한 바 보장한테 정도대 뷰제디 땅매베 견지 시부지도 어디 딜틱서지 디제고 도나 제고 계획 어딘데 인디자 방안도 다 단대 좀리디 망고 시부 된 거라고 하도 제요라 제자 제 좀디 원래 좀도 링제 걸어라라 제네래 동자 숨라서 인바여 로라 동자 숨라서 자용 거래 나가 로래 티브로 니만은 실럭티 마르바 럭티 멘디 담바 망고 시부 된 거래 이내래 미드 녜바지 가자요라 나디 얘기 미드 강가 가보 제베 어 제제도 따라 제베 미 강가 티 토브레 제베 진제 제다메 봐 지도 거 특이 특이 시부 차브라 미 디치디 담바 람사 람사 된 거야 람사 저와 잡으 시부 제제 녜만은 시 셈내도 법 리퍼팀 어 갈래 잡 진행 용료래샤 디자랑 안데 인지미지 어떤데
1: 계접을

생계 조보 나봐. 드링게 표정 룽친 닌친 레고 캄케 룽친지 나당이 주베 슐람시베 린치 드네 주디디히. 렌진디 서크탄 좀지 닌주 중기지 체링 던조다. 집세 친구 남기 퍼브 던조히. 다 잡아 세리.

0: 我就弄清年轻的口，谈给弄清者，西北人一起被连清，西北人也满足连清。 지난아마도 로촌 초보초모여다 근칸소 체난지 다다년구 초빈린 첸티나 베존론칭 닌친리콩 강기론칭제 시빌라인치빌린 첸티지 드랑가 시빌라인휴주주천노 시비주부도 시비종이 시비종단지 난신린신선자제시규 向라 시티농도니소
1: CB主播。CB主播。今年那么多，罗冲主播这么有的，这两个CB主播是闽南新领青龙，其他个纽约的那三些时间呢，罗素个蛮吸引别国的学习型。

0: 야, 봉어. 상어 토란데 또 만도. 야, 좀 와 봐서.
1: 아빠, 나 사만 사러 크면자. 나 엄마 사만 사러 크면자.
0: 사러 크면자는 도보네. 마 뉴스로 기적으로. 다티도 쪽 졸라키스 치이다. 형방 저러지 캐들 깔리가세 자그래. 근데 안 돌아다는 가려리.
2: 어머. 아빠가 주지다. 엄마하고 다다소 응기 무츠마가 사마 촐라마 또 좋아나 로소 친저 진히문가.
3: 전총 수사진아 지기다. 밤에 촐라다나 어차이.
4: 요청 초보 전무여다. 千南家大大年新比林青天呢比中龙青年青年空康给龙青家西比兰一七比林青地时七七对头的安全林青年班格斯学西比中丹西比中丹 主播琼琼有的德仁格西北中当学习对村农强度中的编巴总拉子乡地位罗琼格罗马次人粗木格主播琼琼有的啦西拉高一个主播宋西北中通通马这一只银色

0: 토바나바초 대령 세지 조리 강중 사튜냥 미설 치레린친데이노 자제 희유비 농된 카탐보디 신저바지 샤라 농된 카니바 그주 침치 통과 상로 동효 희바디 신로 토바나바 뷰지 주저저 차튜바 도제 잡아당 순나 도지나 니디 희초 침바 카탄리레 카그먼히 친튜 딩조 퇴비자진 차튜바 낭니지 대나 대는 멜라휘니 신조 나바처럼 토슨 조부 용치 코남니 제 최근 희비 그주 달름 상로 동효 희반의 자리 희유 그주 달름의 신조 흥지 제 생위소 중탄 효비 직진 희준 퇴비 좋아유
1: 대배 세모 현재 공탐상 다들이 자시베 님들야 너니 호제 대 양의 차로 쏟아라 슈고 레바 땡게레 용아 다들

0: 야 조금 당에 그 말은 살로 조스리 소리 아들에게 그 태당 보통을 해야 될 사마시 뭐지 산조래
1: 제대로 다고 드리 나 진다야는 뭐고 사마시 뭐마 산조 근데디 치상 버지 산조 버지
0: 제 버지 사지
1: 버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2: 어
1: 알아래 제도 거기도
2: 요요 아고 아고 저기 돼 아
1: 야야야
2: 야 아고 제도
1: 야야 야 고친 이거야 듣더라 제
0: 야 저기
3: 저기 저기
1: 세향 음악에
2: 요요 세향
1: 소지 깨자
2: 요
1: 주마 제제
2: 주마 제
1: 때 모로지 세제 야 고친 이거 듣더
0: 보모 때 루샤자 좋아지
2: 요요
3: 대로면 라피도 소향이 쪼개서 제
1: 오, 진짜 힘버럽고 조고 가자 대체
2: 요
1: 다 제대로 도움 안 되네 다 자 조기야 제단계
2: 요요 조기야 제단계
1: 대 라사브라 단계 야 대체 야 또 보면 또 좋을 거고
2: 요요 만약에 아까 저기 소롱즈가
0: 저기 뭐 소롱즈
2: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와줄래 출라해 또 말해
1: 쇼마 쇼마 조제 할파 뭐히 정말 싫어 Matengro Tasa Yari, Renius drink the church.
0: Cotremazome, Pomozoj, the Lotta Mongo. A Kimason credit is some of your son to Ma.
3: Tola is a
1: Tola the church, that thing was a low true jilting Tomo Donald. Tiring of Chica Chisigro.
0: Ringo Marie chose you, Regering a Kitamaroni in Boritre, low true jilted Tamboricoya. Ready, ready, Tisama and Satu Zuchelsa. Tis and our limit, some authority to Tola in your Carutolamale.
3: 这这这，他搞做起的这个，啥子总不得认得了，他出来也去。

다라니 그 삼노 텐다 거네 디디비키 캅 데리라 다 니마 듀키 퍼캅 도주 또 노부 근다가 효노 도주 때 나블 페르키 쇼파 메다 니즈 살은 줄리기 데르마 메다 니마 체 동골라 카르송 카르메라 쇼드 둔다가 효노 메 데바 따발라 두 손다 다 누분다가 효드 그 삼노 거비키 캅 데리 탐쇼 미키 튼루 라니 탐쇼 쫓사 메디 게바 메디 사샬랑이 게바 도사 메디 라로 탑토 듀키 유 머탁 나포 듀키 파살라 니 쇼 게바 도사 에라 마 다사 다가 효노 그 런지 삼노 거비키 캅 또 쿠파 둠룽 큰 나쇼 다가 효노 도주 차면 없이 토트라라 디디다 다 너무 큰 나가 현우 도주다 야창을 도주고 쇼노 큰 야모도 루스하고 고어도 틀랍니다 칼티리 그 세메리 룰라티리 그 고메리디다 고라티디 뭐 잠시가 나가 나도 시다 신디 나가 루발라티디 돈다 소콜라티디 쯔브레리 신들라티디 뭐다 다 라니 그 쯔브레레 신도 쯔통주 할라로 다도 나가 현우는 샤부다 샬르 나스므 쇼델 루발라 쵸부 테타발라 시데 이리데 코 콘쇼스므 소르바타데 리 줌디 도테 그 뉴룩 아티파바 도테 그 샬로 간동알리 삽스 메디무 단다 가쇼니 까쇼쇼라 템발라테 루라테리 쿠멜 시다블라테리 그 타고 히르시 타칼라테리 그 세멜시 콘쇼스암데 서바 나빙알로트 뮌바르데 콘쇼스암데 서바타 칼마눈 두둘라 또 라버지 페만 주니레 이라 고든 타가쇼니 디비케 까도 루톨로레티 나가쇼니 무게신도시메데 뎁챨로레티 나가쇼니 라 치리신도시메데 테 콘쇼스암 그 카디니지 타다가쇼니 텐다시니 디비케 까도 나브르제르부고 사샤도니 노분 타가쇼니 도지 또 포는 타가 지도 타다소티 나블펠리 그 쇼파마티 살은줄리 마티 가슴 카르멜라 쇼티 단나트 자르부 카파비키 툴라티브디무 푸르바 힌도 르라 힌도 소르토 키다 누냐 모르레 힌도 그 로르 키다 나가 힌도 카리데 투 자가르 유르 손다 미 자막 유르 손 콜르 자와 쇼삼들 메티 르 자와 돈돈리 체다셰 그 쇼가 시돌레 힌 테타 쇼파 카 살만 샬로 그 물만들 켄사셰 나가 힌도 우리 우 와탄 나가 힌도 쩨시데 능이 파나쌈 그 부부 힌디 디크 쇼 테리디 디 자르보 쩨세 오테리도 리 야도 쉐마쩨 신데 나 촌도가스 메다스 촌도가 타 대체다셰 야메는 쇼시크 살쩨 피솔다 야메데는 라니크 사샤짜르 쇼동아 도돌데 원다가 쇼는데 제슈시고리세 야야루코 말은 지시 토마리오코 말은 지 풀롱서코 사바시 도롱서코 뉴르말라 시 나바 지크 파르캅도 나가 쇼는데 힐리시고 답체타 나라 쇼타미 나타텔라 쇼타미 나무텔라 도타 츠미 나라 도타 미데데 노원다가 쇼니크 사샤라 다참니 도블라 시네 디디비케 카티리 다카니 니미케 짜샤도 조타 샤나브 자르부고 사자 쪽파 멜렌다 쪽로 르다톨로 디디비케 카티리 탐시 그 사샤라 디디비케 카텔라 노우컨다가 쇼노 도 본은 다가지도 다다 손디 두디다 단다가지도 손비게 두다 뜨디 탈로보 다시 그 쩨트브달라 시트 딱 따야루쿰은 도발은 지토마리오 컨주발 쩨트히 디디비키카 닌제 님에게 동고터 따야루쿰 주비키 토마리오 컨주비 답카르고 시트 갸르고 시트 갸르고 시트 갸르캅 코디비키 켄지 쿠파 두블룽 코나슈트레 켄케 마드 무스 디디다 오 메체다 셰스 디디다 칼리티 두 모타 타고 짬로 언더 쩨 도시다 라 디두 라코네 쩨코디다 라바 요미게 데디 쳔가 안데 쩨냐브 도시다 오 메티 켄사셰스 다 고돈달라 소르코 토디 데 신디 라가 로디다 루코미 레신디 디디다 카세미 레신디 디디다 아도제테 나브르 자르부코 콘도다 쩨 초르송비키 카테 나브르 자르부코 제비키 툴라테데모 멜랑 자르부코 롬보 탑신 쩨 쿄르세비키 카자 팡비키 툴라테데 다 자르부코 카시바 타발라 신데 파바 나브디 펠렌조 펠레 카챤 바바 도바 남디 돈린조 돈리 푸유 쩨쩨시 나바 남디 나린조 나리시키 쩨쿄 도바 남디 돈린조 돈리 세데 여리야시 따짱치 나데 데르세시 포고 포파다 히즈 쩨코르선 켄자토 힌데 타발라 신데 나브르 자르부코 멜랑 샤바 요도코 나라 롬바 탐신노 츠팔라 쪼 콘예르티드 니와샤드 쇼노 요르티드 다바 체리 쇼노 다디티드 카츠샤리 쇼노 다디티드 아론콜리 쇼노 라시 탈롬바 베델로 츠팔라 쪼네 디비케 카타 테르나브 자르부코 칼라 페토 시시디 이나선 탐진네 시다 칸다세네 두이키 카샤마타 디비케 둘라티 디나르 카제 보도조 테도 나 아카르고 잡테 칼리 투티 칼리 마타 샤세 투티 헤르고 잡테 헤르 투티 헤르 투미르세 로티 헤도니키 미르샤 와 나르제니키 키 찬서 쿤데 타바스 소다 투유 쳬샤 목로 칸다 치 소다 투유 쳬샤 목로 칸다 치 즈마 워터 데데 템바 타고 총 랑아 그 총몬도라 타블라시 야 메랑 자르고 로바 남지 타 파라 신제 뽕마타 샤라 안세 하주도 둘라 메셰 로바타 타 안가스 보 랑르다 탱가디야 모 도타 킹도 토글라 자보타 타루티키 미틸 야메틱 파 라타타 샬레미 차마 마르보타 타 포보타 토클라디 타니엘라 콩테 토조타 마이 메랑 자르고 로바 남지 몬나바시 노도 아 니자야루 쿰메라 캐샤틸 니 토마리오 메라 캐샤틸 니 노운다가 쇼노도 나라 펠리키 쇼파 미살은 즈리기 달모 카르소 카르멜라 교디 데 슐루살라 메셀 쇼파살라 메틀 슐루 메라 마투르 쇼파살라 만젤 켄자셰 뜨므스 오 고리고 루르주시디 도히다나 마숑숑 쿠툴라티디무 세히모 쿠사히디디 카파르코츠콜 마팡론나 띠히클리 루투보 카르자 쿠차트 콘히르베케 툴라티 야니서 콘로마테 마팡론나나 하코히클리 이메체다시아스 오사우 슈메 듀크 사샤라 슈다도스 도올리 타포넨 타바지 숨베케 카 네자얀루 쿠말라티디 토마리온 쿠말라티디 베케 툴 쿠파 드블론 쿠 나슈레 헤만디 쿠 마드디 다도 팔라티디 모 튼다가 쇼네 헬다 아제르부 쿠 카체마디 하바신부
ཁྱི ཕྱད 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야 힘바다 디코바리야 휴머고 야롱 처처리야 버셰방아다 젤라두리야 번쟁와 남레 젤보리야 남레 테츠 젤본데야 발로 토베셰리 젤보리야 버숑 온반다가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시다가 계속 코랑 그다 저단 그 친년라고도 되는지 되는 예 봐야자 안소 배저 다주비 그 용루 그 최들 아니 아, 다 민단 치단 이게 제발라서 계속 그 땅 안소 민이야 되라 아니 시당 칼다 진인라고 이제 셴이 아니 송구요 다때 용락 룬라고 차디 봐 대 간에를 이리 세 봐야나 되니 담보 때 아니 안소 뒤진 그 다때 그 놈의 희야 그 초슴세야 줘라 이게 다 민단 치세니 이게 민직선은 아주 초선세계 방로 전부겠다 뒤꼬랑 아주 아 아니 아 땡겨비 그 아니 초선사세요 여러분 아 뒤에는 초선세야죠 아 뒤에는 민지 이게 선 뒤에는 초선지 야절란 야나 민지 이게 선도 십이 그 뒤난 거 되니 민세야 되라 아 아니 시당가 아주 고아 간대지 자기열이 세바이나 대기 난 거 민대라 아니 대중 오 점대비 장인스 초승기 야자가 민데 대중오 점대비가 자인세니 미사게 때라 짠다지 제기요리 다 짠다지 제기 제바뜨게 강 제기요리 세나 십단가 점세야 짠다지 강수 제기요리 와 대중오 점대비가 자 기비 가슬라 아니 짠다지 그 어 대답의 민데 그 대중오 코나마도 아니 대중 치버때 아니 자완니니 못해봐야나 대중 치버때 바때 자완니는 그 까그요리 근데 초선이 야제지 민대고 대주 뭐 코나마도 대주 집을 자완이는 못해봐게 되는 지자기 인격. 근데 얘들은 와다 그때가 아니 치더는 다 대주 뭐다 집을 연이 된겨 쪼대 다 대주 집을 잡았대 다 치기 최치잖아 아무도 와다 치 코란지다 아 도모 많이 막 랑연하고 차비어라 치세들이 인지매지 대주 집을 된겨. 왜냐 아 민지 이게 쓰는 집이까지 민대고 대주 뭐 코나마도 집을 자완이는 못해봐래. 근데 얘 봐야자. 초승능지가 아니 민다 직대인도 자완인이고 연통지 용도 매발해 근데 연방에서 뒤까지 다 민다 직인 타지도 응가왕가장라고 자대발 뒤까지 민이나 직 마인기 받지다 직이나 아 뒤까지 민 마인기 받지 다 빼놔보지 야바이나 나서 무시 주비자 다 시르 아니 로 넘 어 라수 주비가 자리래 다베 대소는 소망이나 뒤까지 자 대소게 대중 오 점마도 치벌 자완이니 땡겨요 말이. 그다 머시 집이 다티가 아니 머시 비게 민테게 다여 마시 땡고위 생기디지 오지 마도 아니 머데 장당에 아 머그 야수 라소바티니 머그 치벌 때 자완이니 고 땡겨요 말이. 머시 집이 다티가 다데 베르데 나게 다당 세당 로남 라소 집이 그 다티소 레레니 아 랑 다기 되지 오 점마도 되게 치벌 라소바지 자완이니 땡겨요 말이. 된다 예바야 다 대답 그 민대소데 민지 이게 선이 시비까지 다 민대 차대 봐야지 와 고대니 뭐 잠마도 체바다 땡겨요 말 다 대마이 봐 멋쳔보스 와 다약보스 세르세르보스 아 되니 어로 장크스 와 되니 낭웬보스 아 되니 깨니보 라수 봐 줍이 그 다 대답이 값을라 기 줍이 그 다 대소 그 값을라 아니 아 멋잔마이 봐 멋디 그 주기 쳔보요 봐 다대 다 야보여 봐. 세대게 모두 세보여 봐. 로데가 가도 장거여 봐. 남거 가도 때 냉보여 봐. 깨기 치지 때 냉보여 봐. 라서반 돌나 아니 뭐다 다 라서바 대소 때 치기 시니 아니 대다거다 고 본체이 나야라. 아 되네 가도 라서바지 다 치바르 대소 때 아니 다대 땡겨. 왜냐 네 뭐 친구보다 다 야보시 집이 그 다대 아 민지 이게 쓰는 시비까지 민대 자완이니 그 말이 진짜처럼 해봐야나 되고 그 치발 땡겨요 와 왜냐 민지 이게 쓰는 시비가 민대가 치발 자완이니 못해봐 되고 그래 와 된다 해봐야 연자 아 아니 초승 그 야자 그 민지 니도 나바건데다 안가와 인세겨 안가와 인스 어디인들 지인아 지희 모르와 와 다들지 다 대처를 세디를 쇼당 안 안소 그다 아 민스야 되게 아 다 과세나 뭔도 인자 지대 대 야, 대음, 다, 또, 지, 문자와.
yang ngan zu ming se ya de la ten ju ngo de bi ge da se ni gong de xie bi ge ten ju ngo zam de bi da xie bi ge zan da de ma zhe ne ten ju ngo de bi ge da se ni wa da ten zhe ge ngan zu yang ming ge go den se na mu nu yang na ming ge dang ngin zhe xie du ten zhe ji yo ba da de da ba ren chuan man di ge ju ming de chu se ng nang ge ten ju ngo zam de bi ge da xie bi ge ju ming de da der na ani korang ji da di ge ndu se de ming nong ge de ni ko ge ndu se de da yang na ming ge chap ja de gong da dong na do zi ji chap che wa ji da ge jiang de song ba de jian zhen che li zhe ba yin na di ge ju ming de ge ko ten ju ngo de ba de a jiang jia ko xie ma ge ba de di ge sa la yang ko ten ju che bar zhe na mo du yang na che bar ji ten zhong zi da zhe zhong wi ge ten zhe ge ten ju ngo de bi ge ming mang bo ji de ge nong da ndu ge yor ten zhe yin ba yin zang ten ni di ge sa la da nga zu shir ming zhe ge oya, minti yike sende shibige minti minti mayinba, shetanga nga zo minta tsiyi hibi gaji ta minti, o ta ndi gaji, o tenju ngo tenbi ka dhasa ya, o ta ndatabi jira yago goyori. Tendir, shir minta tsiyi hibi ka tabaran tsuyma yina, di gaji minti go tenju ngo tenba ki dhaji yina ndrigi yoris, o chepar tzawa nini ndir mruwa, o chepar tzawa nini ku mateba tenji gigo yomaris, o chepar ta ndrini tenju ngo tenba, o teso tsuma te, ngay kasala ta shir mii hibi kajiyo tani mii tigo no ndigo yor ta tela nga su nasa ji peji ji yaba yina bayar na gar garbos tani pambi towas tani ser ji pamba tab tani lasi bumo tab hi re re ni juipi ki da teso te shitanga nga su kondi hibi minzi yike sindi hibi kajiyo mii ere yi seba yina te cawa nina mara yis jente chiri seba yina gar garbo da pambi towas da se ji pamba lasu juipi ki dan teso ke ani ko denji chebara yang ko tengyo yorwa denji yin ba yin zang minzi yike sindi chibi ki mi de ma riz wenja gara gabo da pimpi towa da seji pimpa tabi hi jibi ki dan deso te shir ko mi eri se ba yin na shir mi riz jinsen chiri se ba yin na shir mi yin te gara gabo hi jibi ki da tabi te ke o ndo garbo chinji gara deji ngo te tengyo yor teji min ri ndo garbo chinji gara deli minji ta ba yin na ani gara gabo se ki yorwa ani pimpa ji towa ki mi na ani pimpi towa se ki yorwa seji pimpa ki mi na seji pimpa sen nga tago yorwa tende yinpa yin deso kuchiri dagi tu yin ngo te tengi yori te yinpa yin san gara gabo da pimpi towa da seji pimpa ki jibi ki da re re wa deso te ani rangansu zo ki dagi tu yin min res min res te yin shir nda tabi na shir minis ta wana nda tsik e re seba yin na deso tsik yang res tsik se di nga zo gong di xeba na yin ko tenju ngo da chepar da yagur yara ma zi zo chepar da tengi yorwa te yin dila gara gabo ki jibi ki da tege yana kaar kaabu hi jibi nga tiga, ane kaar ndo karbo chi tiga, ko ngo tenji yobi matse, nga tiga, kaar tiga ndo ji chibar tiga, tenga yor, karbo hi jibi gda tiga, kaar ji kaadu ki chibar tiga, ko jen ro gindwa. Ane pambi toa hi jibi gda tiga baran tsumba yina, ko pamba ka toa tiga ngo jibi matse, ane pambi toa hi bi kaasa la, gda tiga tini, pamba ka nchir tang, ke tang, pamba ka xebra la soba mayinba, tiga toa ka chibar tang, jide ko tenga yor. Tendu yinpa yinza, ane tiga tsiyan reyes. Tendu seji pimpa ki jibi ki dhata balan tsuyipa yinna, ane ju seri jibi ki pimpa tiji ku ngo jiba matse. Ane ku dhati ki, ane pimpa tiji ku jui chibarte. Ane ngultan san la suwa mayinpa, pimpa tiji jute seri yinpa. O tendu yinpa yinza, ku chibar jui chibarte yang ku tengu yor. Tendu yinpa yinza, kaan karbo ta, pimpi towa ta, seji pimpa ki jibi ki dhati su te, aya, Tene shir miye na tsikja yinz. Shir miye na tsikja yinz. Tene yinba yinza, minzi yige sida shibige minda, shir miye kibiga ju minte nina, ane chab chechu ku toni, ge yangle ge chani, ane cheba tozi yobariz. Minzi yige sida shibiga ju minte ge, tene ngo kona zamma tu chebar zawa nina mateba yinza, ane te tozi ki chabja chunga ji. Chabja chunga ji, ge tokba ji. Tani shir mii hibi kasi la, ani ko tenju ngo tenbi ki dhaji yinba yinza, ani ko tenju chibar chunze da kore ndil runga ndil chuban rabo ji yinba yinza, ani chabja tosu ji chewa ji da, go tosu ji yangwa. Wata tenje ko ko chibar yungu yoris. Tenje yinba yinza, ani tenge nga zo peji dhati mayu go da wambu, dhati mayu kiwa gen chathar ja go, ta shir mii hibi kaji mii nda tabarin tsumba yina, ani chepra ji ten chunze dan zhewe ke ten ju ngo tenpa sen ta kondi xebi ke nganzo kaar kaabo da pimpi towa da seji pimpa tabi te so tabi te ko mii ba kaanxi la mii te tabi la chere zina chepra ji ten chunze dan zhewa sen
치브라지 띵주세다 네비게 되는 거 어때 봐서 거기 되는지 송어 봐. 대답을 민대서. 달라 하장에다 거지 심보여 봐. 고 가르가보 히비가서라 고 미바 강히라. 아니 고 치브라지 띵주세다 고 렌도 와. 가르데지 카도 그치니 치브라데 니그노 땡요 거. 어 대답을 리스지비 민대서 때 민지 이게 쓰는 집이 민그노 만디 나야. 셔미히 바인 봐. 아니 아장장하고 차디여. 셔미히 비까지 민대인. 민지 이게 쓰는 집이까지 민대 매서. 텐데 바야자다 너다버기 미데다 공도 공게 예바데소다 더요나 아니 민지 이게 쓴데 시반 아 나도 뒤젠다 다데기 가서라 초선선이 이게 넘이다 치히비까지 초선 여러 뒤까지다 민데 아니 쳇버지 된중세 잔다 이거 만저와 된중오 정바 된중오 코나 자된 바 된데 그 자지 바네 나도 키스 고 더게 왜자 단 뒤까스라 아 내가지 가려요 바리에서나 아 아니 제 나름은 안 붙었기 아 아니 선주바지 간데 어 치된 라스를세야 거기 용들이는 제요 아 선주비 간데 치된 라스세야 다 디고 놓나 거기 미사게야 아 곰바기던지 여바래 데노라 간데지 소요리세나 양던냠더스 민다 이게 니보 체뉴 멘텀비 연던도 너 모르와 데따라 양 민다 치니보 멍갈데 신림보 히바타브 민다 치니가 임비 소헤나 대히나 뛰나 ciyunju mi mayin. Xin rinpo la di na, miyunju ci mayin de. Di, xin gu chepar jeju ngu maji. Xin rinpo yu ngu jeju chepar maji bi shiro. Di guin jambu dan, ri serbu xiba tabi yi ci yin lang, cha xe ni njolu, xe gebra yu do si ne. Oda dende ji sun yu. Tan di gu dodo nabu ji ci xe ya ba yin na. Shi tang ngang zon mongbo ji gu, dine, mi da ci ni de, dine, nga yo ma res. 배나 힘리보 답하는 선바이니나 아 아니코 민다 친니가 레스 힘리보히 주비가 다테 미아이나 친이레스네 근데 희게요리 제데메자 다 제나나 바 코런 거 공바 이동 고안다 담바이나 어 힘리보히 바 답데 민다 친니가 이레스나 저거 말레스 아 근데 젠지처리에서 바이나 힘리보 데나 뛰니 아니 힘리보히 주비 주비 가슬라 아니 힘리보히 주비가 다테 힘리보 데나 뛰나 아 아니 코 미레스 마도 치마레스 신림보 히비가스라 신림보 코로나 쳔바이나 코로나 좀 오잠 제발에 마도 코치 제발에 줘요 말이스 왜저 신지라 되니 아니 신림보 히비가스라 아니 대 치기 차노 그래스 신때라 되나 신림보 히비가스라 신 디그 아니 나서 린둥 그 치바라 돼 코 내용 건도 와 신때라 되나 신림보 히비가스라 아니 치리 마도 놓고 미 말이스 어떻게 저 치바라 제거리스 근데 이 바야자다 니가 고 리드니 아니 귄장보 답변을 쓰면 귄장보 귄장보라 뜨니 귄장보 기집이 값을라 아니 귄장보 기집 자데 귄장보 뜨게 명리 마도 치 말했어 되게 뭐 마도로 치바 제어 말했어 왠지 귀라 뜨니 아니 귄장보 기집이 값을라 되게 치바로 땡겨요 마도 뭐 땡겨 말이야 치바로 땡겨요 또 대인들 대체리잖아 아니 그 치창으로 그래서 아 다 거기 그 내리지 숨어 봐라 된대에 봐야서 내라 송선들라 뛰게 봐야나 아니 그 죄바보 되게 뭐니 아니 그 이 간디기나 미빠테단 제니 아니 미다 치니다 아 가르서 그렇고 다 나밖에네 그런 가다 버든지 치고 숨여 봐리 다 내조대 하장은 안소 리나 셔차가 룩스치니 고아지네나 하장 고지 치보여 봐지 드니 키바가 예설 하장은 내가 진지리 제대면 이제 다 간들라 안소 아 가르서 그러고 다 그로 초미 바르선 초마라 아니 고대와지다 용라 아 아니 시루더르 해봐이나 아 아니 다 베지다 제가 너나 아, 근데 초선까지 민당 셔미히까지 민대니라 아, 아니 과거 통이 첩체주지 여봐, 대니는 치바 체미지 여봐. 어때 내가 좀 희귀 봤더니지 렌도. 대대에 봐야자 다 간들라. 나도 조대 치르스나 다 그 도바. 아, 도지지 나도 자양도 그 참기나 도바 공안데 시바이나. 아니 다테그 루스 어 초선지 가스라다 민히 봤대는 대주 뭐 코나 잠마도 대주 치바 자완이는 뭐대비 자기인 거 그래스. 치는 대중어다 제발 예니 때문에 자진 그래서 근데 예 봐야자 아 초선지까지 민나 측대니는 남바거는 가와레스 이제 자원이니 그 용도 매바지자 근데 실을 자 양용한다 다니 이 봐야나 나도 디젠지 초하던 나는 엄마지 깨자 파바가 야 식당가 가서 디제 깨자 공성공한데 시 봐야나 아 아니 그 민세야 때 대중 뭐 코나 짠된 게 봤더니 그냥 많이 봐 제발 저 대중에다 내위 그 대중 민야 하자가 마보지 나도 배제 땅도 땅이 봤더니지 여바레스 아 배차 야바이나 아 나도 어 드니 세븐스
답을 쳐마이는 가서 저당게 디지는 세븐 이번 나서 봤대 저도 저당게 디지죠 아 가서 좋아가는 게자 공속원 땅에 대해서 처마한테 가서 미긴 나바신 비제 땅거요

0: 대소 민이 봐도 얘기하라고 제거 어딘데 대소 대 10단 것이 봐 해놓고 미래스 왠지 초선까지 믿음 말해스 어따 치는 거 대주 뭐다 제바전에 대비 그 자든지 진행 봐 해서 어때 싫다 양은 완전 단이 얘기가 봐 해나 아니 미다 치니다 타지든가 와 얘 먹이 봐 어 민진이라 되네 얘는 나보지야 그래서 용 초고여리스야 대리 어따 내처리스 일로 어 아니 미다 어따 치그 어더니 아 치바르고고니 어더니 가서 막 놀디지 어 희가 받든지
1: 다다 지지 심바디는 베종 농친 닌친 리콩 감기 섬다 로티 레친시 샬라먼 튜잉아 츠 레친신저 가스혀
0: 내내 많이 다 때리 어 간소 디시주 왕기 어 나 손된 뒤지 얘기는 나한테 된 가서 어 나한테 되네 네까지 참여하지 대인들 다 드링크 손된 뒤가 놓나 아 다니 자위 차니 땅 알아서 민다 아 드니 지기 쳇브라 어 대조히 여래 아 다 민다 지기 쳇브라 쳇발라 치세야 되라 다 대니 뭐다 쳇바제니 땜바때 다고 어 용단다 보지래 아 대랑가는 소다 미세 도박하게 매발 왠장 아 다디 카든다 보지 저르디비 그 민세야 되라 아 아는 가서 다 닌저도 뭐라와 닌다 보지 도지 쳐봐요 되 받더니 닌다 보지 그래서 지치리세나 다 다제지까지 초선 나시게 아니 민히 받디다 셔민히 비디 가슬라 아 아니 도스지 아 되니 아 과 첩추죽 돈이 아니 치반다 보지 여봐 왔다 땡 가서 다리 혼디는 거 놓더니 희자가 아 난데 좋은다 보지 아 차대 받더니 어때인들 다 대대게 난데 대단 절대 당은 수상이 그더니 저기 어때니 지 괴지 아 대게 놓는 다 저기 찍대 처리 있어 봐이나 저기 찍대 처리 있어 봐이나 아 되니 초선까지 민 희바 대단 아 아니 셔르 민 희바 대니 이제 쳐버대 아 아니 그 빼지 그 거니 빼지 야비 돈이 하나 빼지 그 돈이 아니 사기 가능한 이제 제거 그래서 알아봐 어 초선까지 민 희바 대단 어 되니 셔르 민 씨스 와 셔르 민 희비까지 되니 아 민 되니라 쳐버대 아니 그 빼지도 자디 사기시나 간디지 제기스 어 대체를 세디라 어 담보지 또 담보지 근데 주한님 말 대체를 있어 봐이나 아 아니 까와링보스 그러와 까와링보스 지비가 잡다블은 쳐 봐이지나 까와링보스 지비 잡다블은 쳐 봐이지나 코 미레담 치그리스 코 미레담 치그리스 야나 코 민지 니가레스 어단 데고라 나도 랭 가네르 지다 그그레스 그러와 실 까와링보스 지비가 잡다베테 어 아니 미에남 친 야나 민지 니가 다 가네르 지인스 어 대체로 나 주한님바이 어 주한님바 대인들을 다 좋아한다니 단전이 아 아니 이게 나 바가라나 수수가 삼기를 땅니 어 삼기를 땅니 에 아니 엔달라다 렌라보지 가네르지 따고사리 어떨 고마지 이로 어들이 어 드링케다 론싱 어 친산데 총든데 그 친산데 난 참여하지 아니 총데 지마가 나나 아 아니 메인다 친인지 맞았어 아 메인다 친인지 맞았어 아 드니 아 다 요소 치치진 주바게 바가 나니 아니 다 라덴지 나이가 자시 오다 디고르니 아니 무슨 말 좀 하시는 거지 디
2: 린친디 중지다 히히 다니 장조 핀초다 지소 다주이 조남처 다야모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싱카 노르 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어 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드 레센트 응마야모 요스케 데 낭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히
2: 오제제제 롱진 카바송야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크 냐뷰 예히도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아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로 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 통해 되니 나나 저 더도 미베 온 게시리 텐제 손상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당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비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리

0: 되게 처마 좀 시찰고. 도저 내부 예지고 죽이지 말라. 달리나 좀 병 건 엄마 생고 잠이 힘가.
1: 아 생고 잠 한다래.
0: 응.
1: 대 양물이 양물이. 어. 대 좀 가서 니도.
0: 야야.
1: 어리. 언제?
0: 어.
1: 초고 뭐지 종소노 뇨 롤로는 또 매래.
0: 응.
1: 더스 가시다 뛰어안 돈지 시가.
0: 야야.
1: 등 뭐지 잠아 뒤쳐 치안 커서 롭다 동도 허서 잠도 그러고.
0: 야야. 로서도 제초에 고대다. 다도 갈리 카모제 되게 녀르가.
1: 아. 초코 상영 동도.
0: 응.
1: 종소 제이나리 머릿 제이나리. 때 자케자 제가 자하 제이나리. 반조 다근 로선 각자데 제 통도 총을 좀 히드.
0: 제제.
1: 로서를래.
0: 제.
1: 때로 종소데.
0: 응.
1: 에 폐지 동산 동포 뇨고는 로서자 쪼르고.
0: 더더고.
1: 근데 있는 거 저거 에 제로 뇨를 로서자 있대. 저 동생이 잡아.
0: 요요.
2: 리리 대모 아르병 지들이. 당가서 종소 때려는 옛로 못된 로효리. 하야나가 몽수티노 창로군 뱀보니 발에 깔카더. 아니 네보 지그르시나. 다 밤에 요미그란 하나 데려야 되니 라니용사 던다 깨자 고지 뭐 예즈익. 되니 네보 고르리다 던다 조디. 어때를 깔에 가신가. 되니 가서 거저 추노라. 막 개바톤 네바톤 오즈익. 던다야디 초조 깨자 안다 시야 멜리리아 던다 리스나. 되니 초조 긴 그르자다. 맞어 칼무냐. 깔 가고 제신 거고.
0: 제주베 자기 조지 던거 맞아. 도중아 조아나 보모 춘춘만 잔다. 거기 종초 편리 내가 켈리 터 종다. 띠 거기 초마 종초 나려 다스 말지. 띠 존이야 조 부조이 띠 거기 된다 말래. 저띠 거기로 뭐지 뭔가. 뭐 치는 도이도 리가리 주 파요. 사마 좀 못어도. 당아 엄마 치는 진용다.
1: 아, 샤마 샤마. 마이 체니 카마. 레데. 뭐 초마 종선 장만.
0: 또도 주고.
1: 니스 카히. 코스 파티 노세리. 레데 뭐지 연대 이날에 고도 어도만데. 몽모세기를 커서 산히 다 마세 다로 니보인데 내가 된다 캠버르고
0: 제제도 마르고
1: 다 만조 뭐지 걔네 마지는 뭐지고 타피 치라도는 커서 걔네 열었다 그래 대 키르세나 로종소지 뭐 자차 카히 세소도 주노도 태간자요로
0: 제제
2: 리리리 티고 마르면 척 지지든 마리디리 해나가다 다다바 코졸라 라선 난다가 레카체루치 되니 좀젤 미린 제지메나요 르벤초가 데루치 드니 도미젤 란드그 니스타나요 르벤초 시와티 탄선 로안드레티 헤나요 타코조 쵸라 데자 자히 망그리
1: 자히 타 쫄로 할롱마 만소체 로소 자이다즈 니 칼레 칼레 쵸 자히
2: 오
1: 촉송한 성번 뛰기도
2: 야야 나제 쇼고 냠마가 부모, 저 내가 줘.
3: 아고, 저서 주변 딩글라.
2: 딜가 딜가, 야 휴아.
3: 응응.
2: 르벤, 대.
1: 어.
2: 부모 이제 저 쳤는데.
1: 야, 부모 대도. 야 내가 쳐 어떻게도.
3: 주변, 저거 주문 처만로 주변 점은 이시겠어디. 다시 다시 나로 주변 제이로도.
1: 야, 그만해 그만둬. 그자히.
2: 어.
1: 부모 쳐지려고도.
2: 요요요요. 어.
1: 야, 봉 로봇 찍어.
3: 주부, 정아, 아빠는 로소제 제로도.
1: 야, 저제 파서래.
0: 주부, 저도 하모고래.
1: 생히마디고.
0: 아, 뭐로 가니? 상하이 노시로자 키모노 주도가 봄에 히라 좀 마르고. 파스미로 펀소졸래리.
1: 어, 딱딱해. 당 앞에든 흰소 펀소래가.
0: 어, 흰소 펀소래.
1: 당엄마 봉 주로자 키모 죽지 뜻자 히비 당산르고. 대닌 고래나. 봉호조로라
2: 아이야, 다들 너무 아프면서 말이다. 당 아주 종치에 놓으라이나. 저거 겨우만한 바 생각 그림에 당 와 던다고 내서 탐하다. 다도다, 여러분. 다 종소도 저거 맛도 저거 쏘나 쳐나 똥되구나.
1: 아이, 레드리디. 쟤니호, 댄다도 가야마야. 쟤니호 데이코래, 손이 손도 쓰라지시고.
2: 야야.
1: 어, 나하고 거짓파도 용조초. 봉, 저거 생각만 둬야. 응, 저기 반영 보다.
3: 왜야, 수줍어.
2: 야, 여러분. 예, 로봇 제가.
1: 아, 먹을. 쟤니 대인 하지 마, 니도.
2: 요.

0: 야, 급하게 봐줘.
1: 오.
0: 조지 채팅 해보자. 뭐, 다음 거 영화 꼬무지.
1: 야, 야, 야, 야. 루벤 재워라. 자식 통도.
0: 어, 야시, 야시.
1: 저좀아 저건 거짓 귀인 요체라.
2: 근데 저건 로정아 로메이드데 나 거기 녀이면 좋아데 가난 죽으리.
1: 아이. 보면 되이나. 다 치노 쉔초마 셀퍼든. 다 되네 치네 인조 그래.
2: 아빠 저든가 로정아 로도 로자.
0: 야, 급하게 먼저.
1: 아.
0: 초는 엄마 장보 희나 거래. 보면 로저 치모 죽지 대원하고.
1: 제제 자식 통도.
0: 대 마시아는 거 저로 종소문이 희나 대미 종소 통하고 뭐는 것도 들고.
1: 제제제 거티 다들 진짜 죽으래. 니 마실린 참아래. 니 이게 맞더니 산노 코 코뉴데. 다다송 그 무기 천송 그 다 니 동진아래. 저기 마실레 참아래. 네 배차난 거기 그다. 로 종초존에 찔라 차이잖아. 상가무 가무니 나다. 실펑 원조리. 반렌조리 지나. 튼쿤다. 제 요심은 거야. 다 머레 머레신다. 룸바진라파. 도조 지는다. 힌조 지는다. 아본다 리다 좋아시들래 다 다송이나라 봄을로다 제모동 안디 귀신 거야 다 안금아 먹이 칼라 달라 질리게 배송다 라디오 신가 동본은 칼이 아치어디 다디 니산노 동은 모파치 종체노는 효리존의 제 동이야나다 천송그 니가 칼리든다 파세터리 라상이 다 산로든지 다제 동이고
2: Mugo, nga sholin rujimi, nga musinu dora moho daba, nga loja nga rudo.
1: Katsum, lami toma ka yamasa, tomi ki lama ka yazu kaayari. Tasun non ka nga azi yonido, chok so yen, ta loo chenpo reulari. Koli mala da tasun chino.
0: Ya, ko pake panzo.
1: A.
0: Chok mwen trolo yamando. Leka china zina, mwen trude yite danda chenpo rego. Chok samno yamu tondo yako. Ta nga se ina chokul ka nga razo na.
1: 这种作业香也种也人人人也用着了没这盆的感觉这刚来吃的东西他都干嘛呢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等这
0: 거래. 때 마동원은 시 처음 열린 신나. 때 엄마 좀 무슨 일 강한 거.
1: 다 신나라. 다 시동은 된다 레야. 다 주변 쪽에 마실 말이. 호다 채무 저 동도 다 다 데모 체레면 거야. 배차나 다 호다 채무는 뭐스 보면 제 동화신은 제는 이나 호연 제기신 거 허야.
0: 레레.
1: 니니니나는 보모라 달라 거그리. 손이나는 보모 로송크. 저한테는 정말 그게인 거야. 어다 드는 날 진사리다. 니마가 너기 카피 존다 열고야. 총마제 뒤지 존다. 근데 진짜다. 다소 보모 뭐 그런 거 튀니까 뒤에 안다 제일 제일고. 뒤에 우길 팬 도그신가. 담스다 산지 총뒤 장지 기 존다. 니마 카피 존다. 니마 보모 뭐고 지금 전통 친구들이 팬다 지라 토리 뒤에 제우디 뭐 거기 저 기엔 상이야.
0: 야, 총한 거잖아. 아니 그래. 초주 보모제 럽단 로이디지 초키니 보모제 로섬제 로미안도 때 판도선은 로섬하지만에 또 조만 닉 다기요
1: 아 따뜻니 미미 따뜻니 아유 드니 신알디 나 지마 볼레 모모랑 우리 인상이야
0: 말이 말이 닉 조이테 닉 로섬 똥 졸마제 첫 번에 그 졸메고
1: 아 드니 신아 때 이제마 닉 졸파지 직편 모토리엔 응 초산 니 운츠직 렌추던 라시드 난체 야모 레상글라야
0: 샤마 샤마 자히 똥히시나 율르 바지 짬바 빼요리 초마 봉이 된다라
1: 어제제
0: 텐데 온디 파게 좀 니께자 태가 티게 코나 초제 봉을 허라 켐몬조 제 로미오 이나리 텐 로드네 초마 니케네 조 레데 초공알레 종소 망소 니보이텔레 자쇼기다고
1: 야야야 뜨도 게두무기야
0: 사테마지안 응와시드 초레 신조라자야고 허레 제대 땅 오시 초안 동어들이 다 도마자. 다 거래 장보 희는 거저 종소니 니 보용데 난장들이 거치랑 못 버고.
1: 아 뭐 뭔지.
0: 때 난장 망고도 증이 뭐저 종소 좀 잘 이용죠.
1: 야야야.
0: 때 대디 초고 종모 증조 이한 알리로 가니 줘.
1: 야야야야.
0: 대디 행조고 행조이 도조 희토고 도조이 어제 드니시는 것도 대로 행과 알레르 가냐네 갔어 근데 쇼보 차 좋게 세마 뭐 존조 초마리 다 드니시는 영치다
1: 어제 뜬가마 전다야 모랭고 왔다 뜬가마이나 자히 탄잔지나 머리사 쳔만가 어제 제대 저편 다 진짜 얘기 전한다 저거 무슨일 좀 말해 무기 존존은 그 개포 다지득 난다 무기 파자고 주초마 제델데 타닌다 제니존 게자리 겨우 직파 시지지나다 다 고지지나다 근데 초마 난도를 쩐들어 거야
0: 제다
1: 또 이나라 까바 탈지나마사 제니존 된다 오마존 된다 현신고 다 다송이나라 농반 도롱 풍기 네본다 치라 예그쇼 진나랑 농바 안데케 르 안데스칼랑 할리기다 몽부 지니데라 되게 좀아 트롤인다 치라 신나우 차고 몽부 경우르 존노 안디엔다 우츠 제치 레파
2: 아바 디든지 질라
1: 제
2: 드리나 나기보다지 코제뇨 인조고 코가 소소가 니제 따와도 요무 초만가 마음비 디식 초아니 근데 기치를 줘 기자지 진조고
1: 다 저거 드림 지직 피마 무기 종송 놀라다 저희 형사 저희 인연 좀 건데 레디다 뭐 뭐지 코 개보다 제살 제이 송나라 개자지 원년 쇼마 디 저 다송로 춘춘레 지직 시마 개보다 제일 잘 시기 지나라 개보다 지 저 시기 년에 말이 다 다송 무기 배찬한다 루벤 송라 무기 전통 예사 말이 제가 온파직 개전라 잘 시 예그산나라다 좀시 뭐 몬사 탄지게 개보스 칼 년지도 무슨 무기 칼 진년으로 예지마 왔다 띵스디다 저거 들어갈게 뒤쳐쳐인다 키리리인다 예만두군 프라파소 소리나 응연을 파지 짜지 손쉬 야 송송송
0: 야 보 파지 칼니 짜지 좀 주소 저 호전 로이트 누다 아마
2: 요 루프 야

0: 哦, Robin, 呀呀呀, 刚刚你们退营过, 呀, 加系统都,
1: 呀呀是, 过, 把给你们做,
0: 哦,
1: 秋夕啊, 人家你不会的, 等到前部来的时候,
0: 到前的一呢,
1: 对, 我同过了如果中村, 还被人派机子的, 等到前部来的时候,
0: 哦,
1: 我做中村那些, 日家人来, 미하나니스다존데 계속 캠보스 초그림이거로
0: 오 땡이 같이 놓아셔
1: 간이 좋은 거티다 장이 커서 지어고 때때 마세는 이게 사히 개파다 덴리히안라 딱 제로진
0: 야 저도
1: 존네 저네 노라 초춘주마 다존다
0: 아 참오
1: 때때 이제 자마 약간 차바 캠보나 바시나 런일이 년카 캠보로 되다 때때는 오래나 거래 존초 용제 망초지 최소든 자고 때때 차고 캠보 말래
0: 저도 지금 말이라
1: 말이야고 네 저 전원에 책을 또 마인 뒤도 공원 때문에 망원라 또 어디 쳐쳐래
0: 제제제
1: 또 어디를 빼가는 뒤도 자주 너저 애들 그리 쳐래래
0: 제제제 살롱 엄마 집 동네 때는 제득 아 가시 전당 엄마 때는 이 하시난도 네 저를 자셔 얘도 이 또 무슨 네 손이 손 소두 네 로로 소속 따왔더니 티레가 부지 시엘이 무스다르 이마테고
1: 어 근데 그래야고 만수우 씨 대시던 저 니츠 테나 롱 삼츠도 전세도 시에 펴고
0: 된가 마지
1: 된지 맨한테 넘보 치나 가지 저 오늘고
0: 제제제
1: 다 대길 씨네 거래 에 멋 중소 만수우 용지 최소도 된자 투더고
0: 제제
1: 대니니나 나소 중소대 숑주제 나날 투더 에
0: 다 주기 그 다소 말해 봐다 살롱 골톤 졸톤 토마 응기 저 중소 그 대시 치더라든가

0: 나이슨기 라모
1: 두번 넘어 이제 구라와당 조금 굉장히 대비 엔자기는 등두 균만 비 이제 당원진 터주여 샹라 신조 경제리 등두 치다 최치 엔자기 해 토주비 신조

자위 모단도나 타원 사유르 칸지 히바다라 자주 진비 진신 춘비 자루노 덴디윤 포모만비 제동란 진비 타와 응바라 기주야 샹라 신종 경제니 덴디다 최치위 자루 히 토조비 시나 요바쇼